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Enchantment, your love is like a melody. Good morning and welcome in. You're listening to 112-113. I'm glad that you are spending a piece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July 3rd. Yes, 준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July 3rd, Friday, and the time is just past 10:05 a.m.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morning from 10 a.m. to noon right here on TBS EFM 101.3. And yes, we are on YouTube too.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you will find our Boiner Radio in real time. You can hang out with us there because there is a chatting section available as well. If you'd like to join the conversation, easier way would be t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12-1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You can drop by anytime. Your stories, thoughts, or random morning moods or rants are always welcome here. And if you can't catch us live, don't worry, because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the 6 p.m. and second one at 2 a.m. So if you are tuned into our rerun program, which starts at 6 p.m. and 2 a.m., you are welcome as well. 오늘은 참 바쁜 날입니다. Today is one of those very wonderfully busy Fridays.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 Soundbite가 준비되어 있고요. 게다가 또 금요일 코너인 바통터치 역시 여러분들의 선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o we've got the debut of our brand new segment, Soundbite, coming up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And of course, Friday also means Baton Touch, where your song choices become the bridge that connects one listener to the next. 이 신규 코너인 Soundbite는 이 학교 생활과 음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바통터치 역시 음악적인 연결고리, 인간 연결고리를 만드는 그런 코너이죠. 참 바쁜 날이긴 하지만 음악적으로 참 바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시간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You know, both segments have something beautiful in common. Soundbite will explore school life through music. And while Batong Touch reminds us that music has a remarkable way of connecting complete strangers, huh? 물론 음악 만드는 것을 일로 하면요. 그게 일이면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힘들고 하죠. 물론 뭐 기쁨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음악을 듣는 이에게 음악은 오로지 기쁨과 행복을 주죠. 그래서 음악이 위대한 거 아닐까요? It's kind of funny because making music can be very stressful, you know, writing music, recording it, and, you know, producing it, perfecting it is hard work for sure. But listening to music is a very different story. For listeners, music can really comfort them, you know, lift them up, and sometimes say exactly what we couldn't, you know, put into words ourselves. Maybe that's what makes music so extraordinary. 저 역시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결되고 또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행복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I feel incredibly lucky that my job allows me to connect with all of you through something as powerful as music. 참 행복한 잡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생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딱히 이 주제라기보다는 이 음악을 통해서 이 위로를 받으신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고 또 그 신청곡이 있으시다면 이따 세이브해뒀다가 바통터치 시간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rather than a topic, you know, it's a simple question, but it's a question that I always, you know, thought about. Does music really heal us? 음악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치유를 받는가? 받는 것 같습니다. I mean, it's not for everybody. 하지만 저는 그 받는 그 과정,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궁금한데 How does music cure us and heal us and make us feel better?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학적 설명도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psychological and mental explanation 모두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경험에 있어서 음악이 어떻게 나를 치유하는지, 나를 살리는지
이런 퍼스널 스토리 있으면은 함께 나눠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이 있으시다면요, 그 곡은 바통터치로 웬만하면 세이브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So as I said, a brand new segment with our brand new reporter. A soundbite is coming up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so do look forward to that. A lot of work has been put into that segment, so 좋습니다. Let's 여러분들 아이디어 또 의견 사연 있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유튜브 라이브스트림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John Legend, Dance to the Music.

just 100% listener, no like a musicianship involved with your listening experience. I think I want to know that perspective as well. 뭐 굉장히 힘든 질문으로 가긴 했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 생각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변, 사연곡, 사연 또 있다. 이제 바통터치를 위한 곡들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a classic from 공이로비.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는 너에게.

공유롭이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는 있을 너에게 있을 너에게 I believe right from the 공유롭이 fourth album, the fourth movement. 이 당시에는 이제 객원 보컬 시스템을 사용했었죠. 공유롭이 이장우 씨가 부르는 곡이었습니다. So today's topic, getting to think about the core concept of music, you know, what it can do for us. It's core wisdom님께서는 요즘에 멋있는 몇몇 아이돌 멤버를 볼 때마다 피곤함이 사라지고 위로를 받긴 하는데 점점점. These days, I have to admit that every time I see a few of my favorite idol members, my fatigue seems to disappear. They somehow manage to cheer me up and brighten my day. Definitely, 음악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Because it's the idol members who do that for you. But, you know, it couldn't have been done without the power of music. 이 아이돌 멤버들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들이 음악을 하고 또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So I would have to say it's power of idol power plus music, I think, combined kind of 이런 생각도 좋습니다. 쿨피스님께서는 위로는 책이나 글로 좋은 글로도 받지만 음악은 쉽고 빠르게 접근 가능한 문화라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위로받고 있어요. 이 QPD님의 진행이 있는 지금 이 순간도요. 음악은 장르를 떠나서 영원한 문화로 남아야 한다고 봅니다. Yes, Kulpit님 says we get comforted by reading books and, good writing. But 음악, music is so accessible and, so immediate. So I am healed by it every day. I am comforted by every day, even this moment where EQPD is hosting the show and playing music for us.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문화로 남아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까지도 영원한 문화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Music lives forever, I think. 굴피스님 감사드리고요. 음악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노래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서 아까 이제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는 노래에 좀 더 집중해 볼까요? This is 김광석, 나의 노래.

페퍼톤스 지금 나의 노래가 들린다면 였습니다. Let's get to messages. 5750님 사연 오늘 질문 관련해서 주셨는데요. 스스로 힘들고 답답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음악을 들으며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는 때가 간혹 있어요. 예상 못한 순간에 그러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터트리고 나면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입니다. So in a way, kind of like a catharsis, 예전에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거 배웠죠, 저희. So 오츠로옥님 says, sometimes a song brings out emotions I didn't even know I was holding on to. It's unexpected, but afterwards I always feel a little lighter. 그렇군요. 요즘에는 최유리 씨, 악뮤, 김나영 씨 노래들이 그래요. So lately, artists like 최유리, 악뮤 and 김나영 have been doing that for me. 그렇군요. I think everybody has a different way of music making them feel better. 여러 가지 어떤 모양과 또 방법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초공님께서는 약간 한번 뭔가 이제 감정의 폭풍을 막 일으켜서 감정이 정리가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For 오치로공님, it's a sort of a whirlwind of emotions kind of taking over and then kind of clear things inside the mind, I think, kind of. 제 나름의 해석이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연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곡은 또 바통터치 후보곡으로 세이브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무한궤도 여름 이야기.

무한궤도 여름 이야기였습니다. 와우. Good old classic, don't you think? 참, 클래식의 범주에 드는 이 곡. 와. 이 곡을 들으면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죠? Thinking of our late Sinéchal. And his sort of a debut band, 무한궤도. 좋습니다. 스카프드론 낙타님, 음악을 통해 위로받기보다는 저는 처지거나 슬플 때는 아예 축! 더 슬픈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열불 날 때는 메탈, 락 이런 걸로 정화를, 감정을 최대치로 즐깁니다. So kind of fight fire with fire, huh? So whenever you're sad, you know, you go into that rabbit hole of becoming even more sadder. More sadder, more sad or sadder. 그렇죠. So, 그렇군요. 그런 방식으로, 스낵님. I think same thing with me, with metal. I guess with listening to hard rock or heavy metal is very simple solution, I think. No, explanation needed, right? 그냥 뭐 이렇게 어떤 sonic explosion을 그냥 경험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베니님께서는 Korean ballad classic can really work for me and motivate myself to get back into what I'm doing. 뭔가 집중력을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또 코리안 클래식 발라드가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또 사연들 생각보다 음악에 대한 생각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우주정님께서는 위로보다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메탈이 좋죠. 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데스 메탈 듣습니다. I think death metal is definitely a very popular choice for some people, I think. 그렇죠. 이게 어떤 스페셜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Of course, I can't listen to death metal that often, but there are times, I think, there are specific moments where I really crave for that kind of music.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곡들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또 바통터치도 아주 풍성하게 갈것 같은데요.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가겠습니다. Five for Fighting입니다. Chances.

couple of tracks, Chances, Five for Fighting, and Buddy Holly, Weezer 였습니다. 에일리님께서는 Chances 이 곡, Five for Fighting 이 곡, 힘들 때 힘이 되었던 곡이고 너무 딱 그렇군요. Glad that you felt that way about the song, and it was a song that really helped you out in times of need. 좋습니다. 이 메시지 중에서 어떤 메시지였냐면 제가 참 찾아야 되는데요.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예전에 그렸던 그림 일기를 공유해 본다면서 이렇게 그림 일기를 올려주셨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와우. 음악에 위로받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뭘 해도 집중이 안 되는 날이 있었다. 약간 컷마다 메시지가 있는데 There are times, you know, when I can't really focus. 그럴 땐 최후의 방법으로 이 음악을 튼다. 빰빰빰빰. 쿨의 애상 알잖아 너를 이토록 그 곡이고요.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솟아나는 집중력 하면서 막 일하면서 이제 노래 듣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생각해 보니 이 습관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this habit started since middle school. 와 그림이 참 이쁘네요. 하시면서 쿨의 또자 쿨쿨이라는 곡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그림. 고시 공부를 할 때다. When I was studying for the national exam, you know, civic exams, right? 그러면서 쿨의 운명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공부,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고요. 야근을 할 때도 항상 이 모습이었다. 쿨의 해변의 여인. 사람은 30.5세부터 새로운 음악을 탐색하지 않는다는데 people stop listening to new music from 30.5. 그래서 파파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럴 걸 생각하니 조금은 아찔해졌다 하시면서 뜨개질 하시면서 쿨의 해성남녀 이렇게 듣고 계시는 와우, it is a beautiful cartoon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일기라고 하셨는데 와우, what a talented drawer, painter and a writer you are. 정말 멋집니다. 이런 멋진 그래서 이재훈 씨 콘서트에 가신다고 와 주말에 그렇군요. I think we have the first song for 바통터치. 강력한 바통터치 first song 후보가 생겼네요. We'll see about that. 감사드립니다. 퇴근하는 프로도님. So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we have a new segment, Soundbite, coming up. So stay tuned for that. Oasis입니다. Stand by me.

for longer ones. So a couple of segments left today. Soundbite, the brand new segment, and the 파통터치. 파통터치도 좀 이따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brand new segment, Soundbite, this summer, 101-103 is about to get a whole lot younger. 아주 젊어질 예정인데요. 여름방학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Every Friday, we're handing the mic to our high schooler reporter, Jian, for a brand new segment. This is a summer vacation special segment titled Soundbite. Note that it's not B-Y-T-E, it's B-I-T-E. 이 Soundbite는요, 이 오디오 클립, 이란 의미인데 이 방송에서 특히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어떤 이 본질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사운드바이트를 모아올 분은 바로 고등학생 리포터인데 요즘 고등학생들이 많이 바쁘죠. 학원에 가서 선행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마라탕도 먹어야 되고 그죠. 하지만 뭔가 보람 있는 여름 방학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땀 흘려서 사운드를 사운드 바이트를 모아 보겠다고 합니다. So instead of spending her summer buried in textbooks or rushing off to 학원 or eating 마라탕 with friends, reporter Jian will be out meeting students of her own age, hearing their stories about music, school life, stress, and memories associated with music. 이 리포터가 이 또래의 친구들, 우리의 꿈나무 고등학생들과 인터뷰를 계속 나눌 예정인데요. 사춘기의 이 어려운 시기를 음악이라는 치료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겨내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봅시다.

0: 린온미라는 린온미죠. 린온미를 약간 컨트리 음악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알파 세대 느낌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So Lean On Me could be viewed as a country music for alpha generation. And Sydney also is part of the basketball team and the cross country team at her school. So I guess music does play a very special role, for her for an athlete, 그런 상황에서는 또 이제 다른 음악을 또 이렇게 선호하고 듣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And lastly, Justin Bieber의 곡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she kind of considers Justin Bieber as a sort of a 2010s classic.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Justin Bieber는 아직 이제 하이틴 스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알파 제너레이션에는 그 저스틴 비버의 그 예전 곡들, 베이비 베이비 같은 곡들이 약간의 고전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So that is it for our first segment of Soundbite, and do look forward to next edition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까지 hopefully 뭔가 잘 모든 게잘 진행이 된다면 두 번째 세그멘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통터치 시간으로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Here, make it. Turn it. Pop it off at your.

It's time for the Relay Song Selection segment, the Baton Touch, where you, our listeners, get a chance to step into the DJ's shoes. So once we start playing a track, it is over to you, listeners, to pick the next song to play. Your selection can be any genre or style, just as long as there is a connection to the track we played. 좋습니다. 좀 바쁜 일정이지만 바통 터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f course, our QT님 has sent in a lot of songs in regards to our topic of, you know, how do we view music as our life companion. 많은 곡들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퇴근하는 프로도님의 어떤 이 카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이 퇴근하는 프로도님의 곡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The first cut she has with her webtoon is that 뭘 해도 집중이 안 되는 날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럴 땐 최후의 방법으로 이 음악을 튼다라고 하시면서 막 찾아서 트는 음악이 바로 쿨의 애상 근데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솟아나는 집중력 이렇게 컷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와우 so great 그래서 쿨의 애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곡을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hall we? Okay, this is 퇴근하는 프로도님's first song to start off the Baton Touch this is 쿨 애상

예스. 쿨 애상, 아, 태그나는 프로도님의 그 웹툰과 함께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I think cool, they have a way of letting us know that it's summertime with their music. 쿨의 음악을 들으면은 이제 여름 시간이다, 여름이다. 이 바캉스의 계절이다라고 딱 알려주는 느낌입니다. 연결곡 바로 나오네요. 스카프드른 낙타님께서 이런 비트를 들으면 왠지 옛날 가수 유피가 떠올라요. 유피, 예스, 바다 너무 뜬금없나요? 아닙니다. 완벽합니다. This is 그럼 연결곡 하겠습니다. 스카프드른 낙타님의 연결곡입니다. 유피, 바다.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I guess it looks like a summer vacation special, 바통 터치 2. 이 summer vacation special segment, soundbite 이어서 역시 여름방학 모드로 가야 되나 봅니다. So, a couple of songs about, one song about sea, ocean, 뭔가 이제 바다를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곡들을 두 곡을 들었는데요. Let me do this connection because there was a song that just came up to my mind.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듀스의 고고고 그 랩을 했었잖아요. And I uploaded the footage of it, my rapping on our Instagram and our YouTube channel. 그랬더니 막 답변을 달아줬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와 고고도 좋지만 그 듀스의 여름 안에서를 들을 계절이 됐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Yes, I think we used to love this song, listen to this song a lot, especially during this summer season. 그래서 딱 이 분위기에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연결해 봅니다. This is Deuce, 여름 안에서.

듀스입니다. 여름 안에서. 참 명곡이죠. 듀스 여름 안에서. 스콜 위즈덤님께서도 그리운 듀스 그 시절에 날것의 무대가 떠오릅니다. Yes, the rawness of their performance, right? 참 다시 볼수 없다는 게참 아쉽지만요, 그죠? Okay, let's move on. 계속 연결곡 보내주고 계십니다. You are keep sending me connecting songs. 베니님께서는 바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SES 멤버 바다 송으로 한번 이어보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바다 씨의 곡인데 VIP라는 곡인데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Yeah, why don't you tell me, baby?

바다 VIP였습니다. 베니스 커넥션 송이었습니다. 많이 뭐 보내주고 계신데 굉장히 쉬운 약간 커넥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분위기만 그냥 가면 되는데 그죠? 스콜 위즈덤님께서 바로 연결 주셨습니다. 그 시절 바다로 가나요? 라고 하시면서 그렇다면 DJ DOC의 여름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So we're going back to that era, right? Of 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DOC의 여름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J DOC 여름 이야기였습니다. Which was a connection made by Score Wisdom님. 좋습니다. Let's keep moving. 약간의 이제 가요 summer festival이었다면은 헤일리님께서 non-stop summer song festival인가요? Sounds like it and that it is the perfect season to do it, I think. 헤일리님께서 약간의 이제 그 디렉션을 바꿔주셨는데 잭 존슨의 Only the Ocean 가볼까요? 헤일리님의 연결곡입니다. 잭 존슨 Only the Ocean.

The ocean, Jack Johnson, sort of calming us down with a bit of a turn of mood here with this song. 좋습니다. However direction, whichever direction you want to take this to, it's all up to you. 여러분들의 선곡에 따라서 이제 가는 것이죠. 뽀글님께서도 비행기 타고 바다 가도 되죠? 라고 하시면서 루웨인, French singer, I believe, right? Javor이라는 곡. Javor이라는 곡이 이 루웨인은 French singer and actress군요. 그죠? 이 배우 겸 가수이신데요. Javor은 I fly 그런 의미이죠.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뽀글림의 연결곡입니다. Javor, the singer is Luan.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That was Fleetwood Mac with Everywhere. What a nice throwback jam to start with.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Hello, hello. 여러분 반갑습니다. All right, so continuing with today's opening conversation. 이 자기소개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정작 저 사람이 누구였지? 이러면서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요. 별말을 안 했는데 왠지 모르게 막 믿음이 가고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좀 자기소개서보다 평소에 행동으로 더 많이 설명되는 것 같죠? Maybe that is why nobody has ever said, Wow, I really like that person because they told me about their five-year big plan. Because most of the time, we remember how someone treated us, how they made us laugh, or how comfortable they were to be around. And turns out people aren't marketing campaigns, we're much better experienced than advertised. 그래서 뭐 입에 발린 말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할래?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결국에는 그 행동으로 어떤 사람인지 딱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So it's more about what you do instead of being about what you say, right? No matter how much you introduce yourself to other people, you gotta show them by your action. 그래서 보여주는 내 행동이 결국에는 나의 명함이다. 이런 멋진 명언 남겨드리면서 오늘 아침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Morning Groovers, 우리 Young H Morning Groover께서 출첵해주셨습니다. Good morning, Happy Life님. Good morning, Dr. Paper님도 오셨고, Happy Life Morning Groover께서는요 점심으로 돼지곰탕 끓이려고 앞다리살 물에 담가놓고 따뜻한 물 한잔 하고 있어요. Wow, you're starting your day early, cooking some 곰탕 so that you can have it for your lunch time. 맞아요. 곰탕은 보통 끓이는데 반나절 최소 걸리죠. 전날에도 이제 막 미리 준비해놓기도 하고 하는데 뜨끈뜨끈하게 오늘 비도 오잖아요. 얼큰하고 뜨끈하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Oh, Sunset Morning Groover, you're early. 죄송해요, Sunset Morning Groover. 맨날 이렇게 또 제가 회초리 선생님 마냥 일찍 오면은 일찍 온다고 제가 알아차려드리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I'm just so happy to see you, that's why. 늦게 오면 제가 꼭 늦게 오셨네요 막 이러잖아요. 어때요? 좀 부담되나요? 죄송합니다. But anyways, yeah, Morning Groover다 심지어 보이는 라디오다. 썸머는 나랑 티봉이 깔끔. 오늘도 2시간 신나게 함께 날려보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excited about this live broadcast. And yes, we are. 생방송으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보는 라디오도 check! 아주 잘 가동되고 있어요. So if you want to check that out, our visible radio, you can always go on our TBS EFM's YouTube channel. 유튜브 채널 TBS EFM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쫙 그냥 한 번에 해버리시면 앞으로 편안하게 보는 라디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So how are you getting your day started, Morning Groovers? Are you having a rough morning or are you having a little bit of, you know, calm morning to start with? I had a really rough morning this morning, to be honest. 제가 아침에 좀 정신이 없이 뛰어다녔었어요. So I went to the convenience store to grab some snacks and my morning coffee because I really needed one because I coul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I went there and then I came back to this TBS EFM station. I got ready for the viewable radio. I wrote scripts. But then after, I realized that my phone was missing. 막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막 준비하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So I went through the restroom to check if I left my phone there. I checked outside, inside my bag, and I couldn't find it. And yes, the worst case scenario, I left it at the convenience store. So I had to run back there again. 그래서 다행히 또 이제 편의점 주인분께서 이제 보관을 잘 하고 계셔가지고 핸드폰을 찾았지만, 괜히 그것 때문에 이 비 오는데 막 편의점 두 번씩이나 가고 여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조금 정신이 없는데 덕분에 잠이 좀 깼어요, 모닝 그루버들. 저 어제도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I was laid in bed. Starting from like 10 PM 누워있는 건 10시부터고 눈을 계속 감고 있었는데 체감상 잠이 한 3시간 뒤에 들었던 것 같아요. Because I had an afternoon coffee and that kind of affected me somehow. 저는 커피를 먹으니까 확실히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한 2, 3시에 커피를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방송하기 전날에.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했는데 덕분에 아침에 편의점 러닝도 좀 하고 이래서 잠 좀 깼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아침 보내고 계신지 저한테 알려주시고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 like free options, you can always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여러분, 파이팅 넘기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Let's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o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오늘의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께서는요, 대화하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는 주제가 무엇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화 주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So what is a conversation topic that makes you want to quietly leave the room? Or what is a fun conversation topic for you? 대화 주제 너무 중요하거든요. You know, no matter who we are with, it's so important for us to have a good conversation topic because some of the conversation topics you just want to like escape. You'll be like, oh, don't talk about that. Like, I want to get out. Boring. 좀 지루한 대화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르는 대화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반면에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대화 주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I guess for me, the type of a topic, the conversation topic that I would want to escape would be about, being in a relationship. 저는 연애 주제가 예전에는 막 재밌었는데, 이제는 막 연애 고민 이런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So what happened to me was I met some of the old seniors from TBS EFM about 2 days ago. 이틀 전에 TBS EFM 출신 이제 선배랑 여기 출연자분들이랑 막 만났는데, 계속 연애 얘기를 하는데, I was just like, 그냥 헤어져. Just leave them, then your problem will be solved. 막 이러면서 최대한 그 대화 주제를 제가 피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막 고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 얘는 막 나한테 막 이렇게 하고 내가 그래서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는 제가 그럼 헤어져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So I don't know. It wasn't that fun anymore. 그래서 예전만큼은 그 연애 주제가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But instead, a conversation that I would rather have about would be about contents. 저는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되게 좋아해요. About just any type of contents, like it could be news, it could be entertainment, it could be perhaps dramas. 그래서 콘텐츠 얘기는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 콘텐츠를 보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알아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So those were some of my least favorite conversation topics and some of my favorite conversation topics.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대화 주제가 별로고 어떤 대화 주제가 좋으신가요? 밖에서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계신 우리 감독님과 박원희 팀장님은 어떤 대화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한데. 박원희 팀장님께서는 주로 먹는 이야기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자녀를, 너무 귀여운 자녀를 두고 계시니까 그 자녀에 대한 어떤 성장 이야기,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하지 않는 대화 주제는 뭐가 있으실까? 딱히 박은혜 팀장님은 어떤 대화 주제든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She's a real good listener, so she could talk about just any type of conversation topics. 그래서 모든 대화 주제가 가능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연애 얘기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남녀네가 재밌지 뭐 이러면서 팝콘 각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또 저랑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반대인 것 같네요. But anyways, morning girls, let's talk about those conversation topics. What are your least favorite conversation topics or what are your favorite conversation topics?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While waiting for your responses,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Peter Gabriel, Come Talk to Me.

이게 약간 무례하다는 말이 공감이 되는 게, 제 생각은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유, 요즘 이거 막, 이게 완전 막 이래서 너무 별로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내 생각은 그거랑 반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른 채 모두가 나와 생각이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or maybe the purpose might be to shut someone else up. I don't know why. 근데 불편하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랑 생계랑 연관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런 주제를 꺼내는 건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정말 처음 보는 사이인데 막 갑자기 정치 얘기하고 이러면은 어? 이러면서 되게 놀라게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런 주제 대화는 좀 피하고 싶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Keep letting me know, morning givers. 대화하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는 주제 혹은 좋아하는 대화 주제.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Viewable Radi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speaking of those conversation topics that we don't want to have, let's have a listen to Don't Speak by No Doubt.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우리 하진 모닝 그룹 오셨네요. 굿모닝입니다. 이번 주는 월, 화, 수, 3일 동안 연수여서 긴한 주였는데,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야호!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looks like you had a long week.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이 금요일, 해피 금요일 불금을 만끽하세요, 여러분. 비가 그 행복한 시간들 싹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다 씻어줄 거고요. 여러분들, 상쾌하다, 상쾌하다, 기분 좋다, 이 금요일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런 좋은 기분으로 함께 다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진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조굿모닝 그룹 오셨네요. Welcome, 조구.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다음 주부터 장마라니, 우리 모그 가족분들 모두들 비 피해 없이 무탈하시길 기원합니다. I know it hasn't been raining for such a long time. I think we had a brief shower here and there, but I think it was kind of pouring raining this morning after a long time. 그래서 오랜만에 조금 시원하게 비가 내린 것 같아가지고 어제도 그렇고요.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비가 좀 심해지고 막 장기화되고 이러면 또 피해가 입힐 수도 있으니까 우리 모닝그룹어들 please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and the weather. 원더헙 모닝그룹어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펭귄킬러님도 굿모닝 굿모닝 이렇게 출첵 문자 여러분들께서 부지런히 남겨주시고 계세요. Our morning groovers are just so diligent and I love it. So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Okay. 대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피하고 싶은 대화 주제, 혹은 내가 좋아하는 대화 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어요. What is a fun conversation topic for you and what is the least fun conversation topic for you? 찬이송 모닝그룹께서 굿모닝. 얘기하기 싫다기보다는요, 질린 주제가 있어요. 바로 육아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결혼을 했어서 지금은 큰애가 대학생이라 또래 친구들은 한참 애들 육아 사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안쓰럽기는 하지만 저는 다 지나온 일이라서요 라고 해주셨어요. So rather than a topic that I don't want about, it's more like the topic I'm tired of and that is parenting. Since I got married when I was a college student, my oldest child is a college student now. Friends at my age are going through a hard time because of childcare and their kids' puberty. Oh no. So you'd be like, I'm done. I don't care anymore. 내 얘기 이제

아니야, 남일, 메롱, 약간 이런 거네요. 그쵸? 나는 다 키웠다. 이제 그런 고민이, 이제는 나의 고민이 더 이상 아닌 거죠. 야, 이 메시지 읽고, 우리 박은혜 팀장님 너무 부러워하겠다. 그죠? 아이가 얼른 독립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 6살이에요. 제 생각에는 중학생만 돼도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한참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울 그 나이인데, 심지어 그 아들분이 너무너무 귀엽거든요. 박은혜 팀장님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귀여워요. 이 순간이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제가 어제 또 친구 얘기를 보러 가는데, the baby is only like 6 months old? 이 세상에 태어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친구도 벌써 막 언제 커서 군대 보내고 언제 결혼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육아가 힘들긴 한가 봐요. 육아하시는 모든 어머님들 화이팅입니다. 아, 뭐라고 또 이렇게 공감해드릴 수도 없고, 제가 육아를 안 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룹들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내가 피하고 싶은 대화 주제, 혹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대화 주제,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시면 소개해 볼게요. We're gonna continue talking more about this morning groovers, but first, let's take a song break. Here is Smashing Pumpkins today.

0: That was Radiohead with Creep. Looks like somebody's having some struggles listening to Morning Groove. Etiquette Morning Groover said, how come I cannot get a hold of the radio frequency in Yongin? Isn't that 101.3? I believe so, because the frequency is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So it should be 101.3, but I guess the frequency is not working so well because of the weather, maybe? I'm not so sure, but you can still tune in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hich I think you already are at this moment. So yeah, 뭔가 지지직거리거나 잘 안 들리시거나 하시면은 유튜브 TBS EFM 채널에서 보는 라디오로 시청하시거나 또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참고 부탁드릴게요.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to Morning Groove. 줄무늬 모닝 그룹 오셨습니다. Welcome,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for our MD Q&A, we have an answer from 사뚜기 Morning Groover. 저는 어떤 특정 대화 주제보다도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요. 보통 제가 좋아하는 술자리에서 나누는 대화가 가장 재미나고 즐겁습니다. 요즘은 술은 예전처럼 많이 먹지는 않지만 술자리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So I would rather have conversation with the people that I like and the place where I like to be at. Especially when I have drinks with the people that I like, I can have good conversation. 그래요. 제가 뭐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이기도 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술을 아예 안 마시고 그날 무슨 다음날 일정이 있어서 안 마셨나? 그래서 친구들은 술을 마시고 저는 아예 안 마시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되게 별것도 아닌 대화를 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그걸 뭔가 알겠더라고요. 얘네는 무슨 이런 대화 주제로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지? 뭔가 제 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보게 됐어요. 근데 마실 때는 그냥 다 재밌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아닌가? Maybe it just has to be my friends. 제 친구들이 아마 좀 재미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언제든지 Please drink with responsibility. 다행히도 요즘은 예전처럼 많이 드시지 않는다니까 의외로 또 대화를 할 때 술 안 먹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면은 또 말짱하게 또 재밌는 대화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요즘에 잘 안 마시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관찰자 입장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Wonderhub Morning Groover said, 피하고 싶은 주제는 나이, 학번 이런 얘기요. 제가 활발하고 나이 안 맞게 밝고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고 처음 본 분들에게 말도 잘 걸고 그러다 보니 얘기하면 민망해질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 예로 제가 이직을 한 첫날에 아직 소개하기 전에 저보다 한 5살 넘게 어린 분이 제가 후배인 줄 알고 아 요즘 MZ들은 신기해 이러면서 요즘 뭐가 유행이야? 이런 말을 하다가 제 나이와 경력을 알고 나서 민망해서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젊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On my first day after changing companies, before I was even introduced, someone who was probably at least 5 years younger than me said, what do MG generations enjoy talking about these days and so on? But after finding out about my age and my experience, they got embarrassed. Something like that happened to me.
1: 이거는 그냥 원더헌 모닝 그루버가 파워 동안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저도 활발하고 밝고 사람 좋아하고 말 잘 걸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저를 어리게 생각하지 않았다.
0: So maybe you just have a really young-looking look.
1: 그쵸? 동안이라는 말씀 한 번 좀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맞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나이보다 어려 보이시네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한번 알려주시고요.
0: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your favorite topic to talk about or your least favorite topic to talk about.
1: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화 주제 혹은 아 너무 피하고 싶어 아 진절머리나 이러면서 피하고 싶은 대화 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보고 적절한 타이밍에 틀어드릴게요.
0: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at this moment. Let's now have a listen to another song. This is Oasis, Stay Young.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akey, wakey,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rise and shine in this rainy weather. 이 비 오는 날 운치 있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host, Summer, because it's summer. And I'm so happy to have you joining with me this morning as well.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and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hopefully in Yongin area too, as somebody was struggling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n Yongin area. You can also tune in through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watch me on Visible Radio over there as well.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죠.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TBS EFM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까지는 안 남겨주셔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구독, 좋아요까지만이라도 해주시면 편리하게 또 보이는 라디오 할 때마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While you're tuned in, you can always talk to me or send in a song request. 사연과 신청곡도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우리 코코모닝그룹께서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나 봐요. 늦었지만 출첵! 피하고 싶은 주제는 별로 없지만 피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 오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군데요? 왜 말 안 해주세요? 저예요? 아니죠? So I don't want there's no topic that I want to escape or that I'm not fond of, but there is this person that I want to stay away with. 누구지? Who is that lucky person? 누군가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어떤 대화 주제를 나눠도 좋은 사람이면은 또 좋게 들리고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또 나랑 코드가 맞으면 뭐 하루 종일 대화할 수도 있고요. 그죠?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오늘 캠핑 가는데 비가 이리 와서 텐트를 칠 수 있나 모르겠어요. Oh no, you're going camping today? Looks like you have some fun plans for the weekend, I suppose? 그쵸, 캠핑 하시면 보통 1박 하시는 거니까. And you're worried about the weather. That's a bummer. 근데 비가 오후에 예보가 되어 있나? 저녁에 날씨는 좀 가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텐트가 살짝만 비워도 어느 정도 그 쉐이드가 있긴 한 텐데 오, 이번에 또 운치 있는 캠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Please enjoy your day. And the message continues regarding our topic for MG Q&A. 저는 정치 얘기를 피하고 싶어요. 잘 모르기도 하고 아직 관심이 덜하고 그래서 그 주제 나오면은 입국 모드예요. 크크. 제 주변 원어민 친구들도 선거 때나 정치 얘기 잘하던데 더 입을 꾹꾹. 그냥 운동 얘기, 열심히 사는 얘기, 노래나 영화 얘기, 그리고 먹는 얘기,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런 얘기들이 좋네요. So another person who don't want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politics and rather prefers to have conversation about working out, you know, living your life and having fun.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 얘기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으시네. 이럴 때는요, 저만의 팁인데 체육부장님처럼 뭐 진짜 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모른 척 그냥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예 정치를 모르는 이미지를 주는 거죠. 야당이랑 여당이 뭔데? 뭐가 여당이고 뭐가 야당이야? 뭐 이런 수준으로 모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쵸? 뭐 이거 뭐 삶의 지장이 그거는 너무 무식한 거 아닐까라고 박원희 팀장님께서 해주신데 이 정도는 해줘야 놀래서 쟤랑은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전당대회가 뭐야? 무슨 대회야? 나도 가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쟤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앞에서 정치의 정자도 안 꺼낼 겁니다. So that was my little tip for you. Yeah, just go with a big question mark. Oh my gosh, what ar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y? What kind of party is that? Can I join that party? 막 이런 거 해주시면 돼요. 어때요? 이러면 그 누구도 정치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Sean Moninger left a comment on our visible radio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lcome to the show. 안녕하세요, 선머 PD님. 오늘 기대하면서 차에서 라디오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둘다온 하다가 글을 남깁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제는 시대별 음악이나 유명한 가수들의 90년대, 2000년대 명곡들 이야기 나누는 것 좋아합니다. Well, today we've got No Doubt, Smashing Pumpkins and Radiohead. What a sentimental moment it is. I really like this show. I'm just so happy that you're satisfied with the songs that we are playing. 그렇죠? 박은희 팀장님's got it, you know. She's like the DJ D 되셨거든요. 아, DJ 바? DJ 바 저는 좋은데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요. Yeah, she's gonna play all kind of songs that you like. I'm afraid that you're gonna be addicted. 여러분, 이렇게 중독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좋은 중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좋은 노래 많이 들으실 거니까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고 하시면 같이 우리 좋은 노래 들으면서 아침 시작할 수 있습니다. Morningstar Praise said, 차에서 자동 선곡이 안 돼서 수동 튠 했는데 찾았어요. 오늘부터 101.3 유익한 채널 찾았네요. 드디어 저를 찾았군요. 저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있어요. We're here. We've been doing that every single day and finally you made it to find us. 마치 보물을 찾은 느낌이 들수 있도록 재밌는 방송 저희가 해드릴게요. 와, 지금 잠다 깼어요. 이 문자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We're gonna move on to Coin 노래방 in a minute, so don't run away. 도망가지 마세요. I hope Sean enjoys listening to this jam. 조심스럽게 저희가 박은혜 팀장님께서 선곡을 한번 해봤는데요. Let's have a listen to Nirvana, Smells Like Teen Spirit.

깔끔하게 시작하는 코인 노래방 도착하셨습니다. Welcome. Please be seated. Oh, actually, in fact, don't be seated. Stand up and keep on dancing because it's time to party, party on this lovely, lovely morning.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계십니다. Do you guys ever remember the first time that we met together here on Morning Group? Like, how did you encounter Morning Group? How did you find out about us? 여러분들 저와의 그런 첫 만남, 계획되지 않은 그 첫 만남 기억하시나요? 어땠어요? 책을 돌리다가 어? 뭐지? 만남은 게는 어려워. 어렵지만 우리는 습관이 형성되고 이렇게 모닝그룹 커뮤니티가 되고 이제는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는 사이가 돼버렸죠. Now we're so close together. We're like the closest neighbors that we are always together. The first time is always difficult, but the second time, the third time, so much easier. And that's just how life is right now. 여러분들, right now, we are going to provide you a fun TMI quiz question.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께 TMI 퀴즈 나가도록 할 거예요. Of course, the TMI is going to be about me, Summer. 저에 대한 TMI입니다. 좋아요.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얼른 대답해 주세요. Be quick, move your fingers. If you're driving, don't move your fingers and look front, okay? 자, 질문 나갑니다. 제가 어저께 이것을 삼켜가지고 밤에 계속 기침을 했는데요. 과연 저는 무엇을 삼켰을까요? 참고로 음식이 아닙니다. So yesterday I swallowed this and kept on coughing all the night. What on earth do you think I swallowed? 제가 뭘 삼켰을까요? And for your information, it is not food. 자, 제가 어젯밤에 무엇을 삼키고 고생을 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Coin and Radio.

정말 TMI죠?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어제 딱 생각했어요. 오케이! 이거 내일 TMI다. 오케이, 투어스 OPPA들 가셨고요. Now we have the cutest ever girl group, Eileen Magnetic 듣고 계십니다. 신곡이 많은데 저는 인원애가 유독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We're going to listen to a Magnetic. Uh-oh. 9743 Morning Groover said. 어, 대박! Nirvana 에 미쳐있던 중딩 시절 소원. 노래 Good Good DJ님 기운이 활기차셔서 하루 시작도 기운내서 해보겠습니다. 우! 활기찬 저와 Nirvana의 combination. Go Nirvana, go summer. 이런 조합이 있는 Morning Groover입니다. So please take a listen to it every single day and your life will be so much better. A new Morning Groover said. 1743. 아까 라디오 헤드의 Creep 나올 때 다음 노래는 너바나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구리 팀장님 선곡에 감탄하고 있어요. 저랑 텔레파시 통했네요. 덕분에 금요일 출근길 신나게 갑니다.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Oh my gosh, what a coincidence. You thought about Nirvana would be played after Radiohead and we played it for you. So all these kind of magic happens here on Morning Groove. It's like a magical wonderland. So just keep on listening, trust us. 그러니까 저희 믿고 계속 듣기만 해주세요. 여러분께서는 그냥 가만히 그냥 귀만 여셔가지고 가만하게 듣고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막 고막이 막 댄스 댄스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어? 더 들어줘? 모닝 그룹은 틀어줘? 이렇게 외침을 할 거예요. Okay. 정답들이 막 오고 있습니다. You, you, you, you. 여러분들 같이 불러.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자, 펭귄킬러님께서 여의주 딱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정답들 여러분 많이들 보내고 계시죠? 어디 한번 볼까요? 1398, a new morning groover said. You swallowed air or your spit. 공기 아니면 침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Sometimes you would swallow your spit and then like it would make you cough all day long, right? 침 잘못 삼키면 위험해요. 우리 조국 모닝 그룹께서는 정답은 머리카락. Is this even possible? 머리카락 삼킬 수가 있나요? 아, 머리카락이 짧으면 좀 가능할 수는 있겠다. Like, maybe you wouldn't like intend to do it? 저 머리가 길기도 하고, 머리가 저는 혀에서 걸려요, 무조건. 입안에 들어가면, 아, 머리카락 빡! 이러면서 막 뱉거든요. So, definitely it's not my hair that I swallowed yesterday. Happy life, morning, good morning. 노래방 타임 해주시고, 혹시 머리카락, wow, how can you be thinking about me swallowing my hair? 어떻게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 땡땡땡땡입니다. 혀에서 이미 걸려버려요. 아, 왔습니다. My favorite Omnis, my all time favorite, Blackpink, original soundtrack. 한 트랙 맞아? 마지막처럼 듣고 계십니다. 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요즘 나와도 떴을 노래예요. So this is Jenny, Loje, Lisa, and Jisoo. 어렸을 때 풋풋했던 시절 우리 마지막처럼 듣고 계십니다. 나를 터질 것처럼 안아줘. 여러분들 열심히 맞추고 계시네. 선생님 목이 뭐예요? 제가 목이를 어떻게 삼깁니까? 제가 사우정이에요? 나방! 이런 목이에요 제가? 아닙니다. 오, 정말 상상만 해도 disgusting. How can you be saying that I would swallow my mosquitoes? 아, 그러니까 모기는 절대 아니고요. 자, 다 같이 불러요.

0: Rola, no? Okay, after reading this one more message, I'm going to provide you guys a hint, okay? 9743 Morning River said, 산기다, 먼지, did you swallow some dust?
1: 먼지는 뭐 맨날 삼키지 않나요? 공기가 안 좋은데 있으면 맨날 삼키고 있죠. 코로 삼키고, 입으로 삼키고.
0: Yeah, I think I would swallow this every single day when I'm in a place where it's kind of dusty. 자, okay,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 Looks like you guys need one.
1: 웃겨가지고 문자 온 게.
0: 어쨌든 힌트는 It has to do with a product.
1: 어떤 제품이에요, 제품. 아셨죠?
0: 제품을 제가 의도치 않게 삼켜버렸어요.
1: So, by accident, I ended up swallowing it just a little bit. Not even too much, just a little bit. And then I ended up coughing. Oh my god.
0: Jenny, come on! This is King Impala featuring Jenny.
1: Dracula. 여러분들 혈액형이 뭐예요?
0: I am your Dracula. The worst nightmare Dracula.
1: 여러분들 혈액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이 Dracula 언니가 잡아먹을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0: This has been one of my favorite jams to listen to these days.
1: Alright. 대리님께서 썸머가 삼킨 것. 정답. 커피 삼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커피 그리고 잘 나지도 않아요.
0: I rarely have my nosebleed, so no, that's not the answer.
1: 우리 이영진님께서는요, 소화제라고 해주셨어요. 아우, 그 땡입니다. 어떡해요, 여러분들. 맨날 어렵죠.
0: It's so difficult every single week, and I don't know what to do.
1: 생긴키로님께서는요, 포기하셨어요. Looks like you gave up. You'd be just like, enjoy the music anyway.
0: 그냥 음악 즐겨. 이 시간쯤 되면 자괴감 들어. 화를 삼키셨나요?
1: Did you swallow your anger?
0: 아니요, 어제 화 안 났어요. 어제 정 안 하게 한 사람 없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땡땡땡.
1: 오케이, 또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것 중에 사용하는 제품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0: This is a product that we use every single day. And it's quite spicy. A little spicy.
1: 약간 매우 냈다 그래야 되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인데 정말 매일 하루에 많게는 세 번.
0: So you would use this product 3 times a day or 2 times a day.
1: 아, 정답들이 또 오고 있는데 우리 7629 모닝그룹어 비닐조각이라고 해주셨는데 땡입니다. 첫 문자인데 읽어주셨다고 좋아하셨는데 땡이요.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에는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까?
0: Okay, finally, morning viewers. Oh my gosh, we have an answer.
1: 정답 들어왔습니다. 9743 모닝그룹어, 1398 모닝그룹어께서 치약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답입니다. 저 치약 삼켰어요, 모닝그룹어들. 진짜 TMI에서 이런 TMI가 어딨어요. 9743 모닝그룹어께서 차에서 내려야 하는데 정답이 궁금해서 못 내리는 치약일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Now you can get off your car now. Yeah. Now your curiosity is solved, so you can get off your car and move on and, you know, continue with your day.
1: 여러분들을 이렇게 차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매력이 있구나. 558 모닝그룹어도 굿모닝, 오늘은 얌전히 하려고 했는데 치약 삼키셨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Yes, finally you have realized that I have swallowed my toothpaste while I was brushing my teeth yesterday.
1: 여러분들 민준미나맘도 치약이라고 해주셨는데
0: So this is what happened. I was brushing my teeth and I actually stayed at my parents' place yesterday. So I was talking to my dad while brushing my teeth. You know, I'm such a talkative person that I would just come outside the restroom while brushing my teeth to talk to someone.
1: 제가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이를 닦으면서도 밖에 나와가지고 떠들면서 닦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딕션도 잘 들리지도 않고 이러는데 아빠랑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악 이 소리가 난 거예요. 제가 삼킨 거죠. 그래서
0: I ran to the restroom and I spit it out, but it just won't come off.
1: 그래서 계속 막 기침을 하면서 나중에 막 다 헹구고 해도 기침이 한 1시간 동안 계속 나더라고요.
0: So I was talking to my dad. Oh my gosh, I keep on coughing. I just swallowed some toothpaste. And he was like, 하하하,
1: 아빠가 쌤촉이다 막 이랬거든요.
0: So that's what happened yesterday, 여러분들.
1: 저의 조금 TMI였어요. 네, 치약을 삼킨 순간 꽤나 행복했습니다. 아, 내일 TMI 뭐 하지 하다가 이거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피소드 메이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저도 예뻐해주세요. We are listening to Day 6 예뻤어 듣고 있습니다. 네가 이를 닦는 그 모습조차도 너무너무

0: 밴드 중에서도 굉장히 피치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So I think they sing at the highest pitch, even though they are a boy band. 오, 어쩜. 특히 이 원필 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영케이 씨 파트 부르다 갑자기 이제 원필 씨 나오면은 막 이러면서 꾀꼬리 소리가 나오는데. Morning Groovers, I really hope you guys to be extra careful when it comes to brushing your teeth. Don't try to have any conversation when you're brushing your teeth, even if you want to. 이를 닦을 때는 이래서 입만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For 3 minutes, you have to sit still or stand still in front of the mirror and just like wipe your and brush out your teeth. That's so boring. And I just had too much to talk to, so that's what I did. I ended up having an accident.
1: 여러분들 이런 사고 당하지 않으려면 입 닦을 때는 3분 법칙을 지키시고 떠들지 않는다, 핸드폰 하지 않는다. 그렇게 명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너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도대체 누가 입 닦으면서 얘기하니? 라고 하실 수 있지만 just in case, because I'm always worried about you. 좋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들, 저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for more of Morning Groove. 제 침을 좀 더 삼키기 전에 여러분들께 잠깐 인사드릴게요. I'll be back for news headlines and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Let's take a listen to this song. 나머지 노래 제가 들려드릴 시간 드릴게요. Day 6의

That is why our life is just so fun. 이렇게 또 예측하지 못한 일이 종종 짜잘하게 일어나야 또 재밌잖아요. 그쵸? Wonder Hub Morning Groover. 썸머피디님 너무 웃겨요. 크크크. 한 시간 동안 기침하다니. 이게 보는 사람은 웃기지만 저는 고통스러웠다고요. 저 어제 막 기침하느냐고 잠이 깨버린 건지 잠도 안 오고 힘들었어요.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원 써머피디님 아버님은 많이 행복하실 듯요. 이 닦으면서 얘기 걸어주는 따님 두셨어요. So your father must be kind of happy because he has a daughter who would talk to him while she's even brushing her teeth. 그러기에는 너무 저 기침할 때 쌤통이다 막 이래가지고 장난이긴 하지만요. 우리 MG Q&A 답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화하다가 자리를 피하고 싶게 만드는 주제, 혹은 내가 좋아하는 주제. What is a conversation topic that makes you want to quietly leave the room? Or what is a fun conversation to talk about?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께서는요, 특정 종교나 정당 얘기 편향되게 하는 거 너무 싫고요. 여행, 요리, 책, 드라마,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 경제 등 다양한 대화 주제 좋아요. I would rather have diverse topic to share conversation instead of talking about politics or religion. 아, 그럼요. 그럼요. 저도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좀 다양한 얘기 있잖아요. 새로운 얘기. 막 사회의 어떤 현상이나 여행 경험 얘기하거나 영화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So for me, I'm always curious about people's reaction when it comes to watching the content or listening to the radio or watching any source of drama. 그래서 막 PD가 보통 방송을 만들고 반응 궁금해하는 것처럼 제가 보는 콘텐츠에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해서 저는 항상 다 찾아봐요. 댓글도 진짜 열심히 보고 막 친구들 만나면 물어보고 그리고 뭔가 대화 주제가 다양하게 막 뻗쳐져 가는 것 같거든요. When you're talking about these contents that we watch, I guess the conversation topic can kind of broaden itself. 그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할 때도 그래요. 저는 소개팅 할 때도 수림 씨의 연애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막 이런 얘기하는 거는 진짜 재미가 없어요. 아, 몰라요. 약간 이러고 싶은데 갑자기 막 어떤 과학 얘기, 막 사회 얘기, 막 경제 얘기 막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렇더라고요. 약간 저좀 nerdy한가요? Am I kind of nerdy? 어쨌든 저는 좀 그렇습니다. 뭔가 좀 시덥지 않은 대화보다는 깊은 대화가 좋아서 그런 건가? 아, 잘 모르겠어요. Ben Sparrow said, Regarding topics that I'm not particularly fond of, it is about politics and politicians. Talk related to short-lived issues or problems that are blown out of proportion. Absolutely. Like, sometimes I think to myself, okay, listening to all these kind of conversation, is it really worth it talking about like this? 뭔가, you get kind of emotional when talking about these topics, and at the end of the day, you'll be like, oh, I just wasted my energy and time talking about this topic. Sometimes it feels almost meaningless to me because I have wasted so much energy, you know, being angry about certain issues when it comes to politics. So I would rather talk about something more fun, right? Talking about traveling, about the book that I read, and so on.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 주제 피하고 싶어요? 어떤 대화 주제 좋아하세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계속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Since 체육 부장님 requested a song, we're gonna listen to it all together. Coldplay, Heim for the Weekend.

Let's check out some more of unread messages. 선샘 모닝 그룹업계에서 제가 좋아하는 대화 주제는 음악 이야기, 영화 이야기이고요. 피하고 싶은 이야기는 연애 안 하니? 애는 멀쩡한 것 같은데. 아, 연애 안 하니? 이거입니다. So I would like to talk about music and movies, and I don't want to talk about any sort of conversation. I don't want to have any sort of conversation when somebody asks me, "Why aren't you in a relationship? Why won't you date someone? You are pretty normal, so I guess you could date someone. So why aren't you doing that?" 근데 제가 궁금한 게이 멀쩡한 것과 괜찮은 사람과 연애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결혼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러면은 지금 온 세상에 결혼한 사람, 연애한 사람은 다 멀쩡하고 반듯한 사람인 건가?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쵸? 우리 선생님 모닝 그룹어. 멀쩡하면 연애해야 되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어떻게 반문하지? 그러면은 그쪽은 멀쩡한데 왜 연애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I don't know. It's none of people's business, right? Like, they would date when they're ready to date and, yeah, do just whatever they want if they're ready to do whatever they want, right? 그렇죠, 그렇죠. 암요, 암요. 저도 많이 들어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근데 이렇게 막남 연애 이런 게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연애 얘기 제가 막 재미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한테 연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연애 얘기를 하는 건막 좋아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고민이 있을 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면 헤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너에게 이렇게 고민을 하게 하는 거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듣고 계세요? 네, 잘 고민해보시고 헤어지시고요. 너무 냉정한가요? 너무 극단적이야. 냉정해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은 안 헤어지고 잘 만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Whoever are in a relationship at this moment, you know, be happy. You know, make some effort. And if you are struggling, you know, consider just breaking up. 너무 이렇게 쉽게 또 인간이 이렇게 뭔가 물배듯 갈라지고 이러는 건 아닌데, 뭐 어쨌든 잘 고민해 보시고요. Penguin Killer said, 저는 어떤 주제이든 좋아요. 특히 과학 관련된 주제를 더 좋아합니다. 우주 영화를 좋아하고요. 그런데 주제가 문제는 아닌 듯해요. 대화법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직설 화법을 좋아하는데 돌려서 이야기하는 화법 정말 싫어요. 어떤 주제이든지요. So I can talk about any sort of topics when it comes to sharing a conversation, especially about science. And I also love science movies, science fiction movies when it's related to universe. And I think people have to be more direct and straightforward. I would prefer that kind of conversation. 그러니까요, 이 대화 방법에 따라서 어떤 대화 주제도 정말 이상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막 돌려 돌려 말아서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막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죠. But you know what? Some people don't really prefer those straightforward and direct conversation. 뭔가 그런 거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빌드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특히 뭐 어떤 분들 뭐 섭외를 하거나 막 이럴 때 저는 사실 그 스몰 톡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I would just get to the point and be like, "Oh, it's me. Do you have time? Sometime around next week?" 그러면서 하는데 이게 또 사회생활이 있다 보니까 스몰 톡을 또 해줘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누구씨?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가 이렇죠. But if I would receive that kind of call, I would be like, "So when do you need me?" 언제 필요하신대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뭔가 저도 직설화법을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7641 Morning River said, 안녕하세요. 출석이 늦었는데요. 좋아하는 대화 주제는 스포츠 얘기랑 요즘에는 주식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주제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불금 되세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you would like to talk about sports and also those stocks investments that you're doing, I guess, these days? 맞아요. 이게 진짜 꿀잼이죠, 요즘에. 이렇게 또 도파민이 도는 주제가 없어요. 그죠? 스포츠 좋아하시는구나. So does that mean that you can talk about any sort of sport topics? Like soccer, baseball, basketball, no matter what. 아, 진짜 이 스포츠 덕후들은 진짜 스포츠 얘기만 해도 시간이 엄청 갈것 같기는 해요. 그죠? Morning, Groovers. I would like to talk to you guys about any sort of topics because having conversation with you guys is so fun and this moment is really precious to me. So I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your listenership and always sharing your fun comments about the topic that I throw you guys.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Oh no, it's almost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So I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lso, if you want to watch this episode again or re-listen to Morning Groove, you can always go on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page. 제가 다시 보기 다시 듣기 꼭 올려둘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David Bowie, Space Oddity.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wonderful weekend. Goodbye, Morning Groovers!

Thoughts or random morning moods or rants are always welcome here. And if you can't catch us live, don't worry, because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the 6 p.m. and second one at 2 a.m. So if you are tuned into our rerun program, which starts at 6 p.m. and 2 a.m., you are welcome as well. 오늘은 참 바쁜 날입니다. Today is one of those very wonderfully busy Fridays.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 Soundbite가 준비되어 있고요. 게다가 또 금요일 코너인 바통터치 역시 여러분들의 선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o we've got the debut of our brand new segment Soundbite coming up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And of course, Friday also means Baton Touch, where your song choices become the bridge that connects one listener to the next. 이 신규 코너인 Soundbite는 이 학교생활과 음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바통터치 역시 음악적인 연결고리, 인간 연결고리를 만드는 그런 코너이죠. 참 바쁜 날이긴 하지만 음악적으로 참 바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시간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You know, both segments have something beautiful in common. Soundbite will explore school life through music. And while Baton Touch reminds us that music has a remarkable way of connecting complete strangers, huh? 물론 음악 만드는 것을 일로 하면요, 그게 일이면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힘들고 하죠. 물론 뭐 기쁨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음악을 듣는 이에게 음악은 오로지 기쁨과 행복을 주죠. 그래서 음악이 위대한 거 아닐까요? It's kind of funny because making music can be very stressful, you know, writing music, recording it, and, you know, producing it, perfecting it is hard work for sure. But listening to music is a very different story. For listeners, music can really comfort them, you know, lift them up, and sometimes say exactly what we couldn't, you know, put into words ourselves. Maybe that's what makes music so extraordinary. 저 역시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결되고 또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행복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I feel incredibly lucky that my job allows me to connect with all of you through something as powerful as music. 참 행복한 잡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생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딱히 이 주제라기보다는 이 음악을 통해서 이 위로를 받으신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고 또 그 신청곡이 있으시다면 이따 세이브해뒀다가 바통터치 시간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rather than a topic, you know, it's a simple question, but it's a question that I always, you know, thought about. Does music really heal us? 음악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치유를 받는가? 받는 것 같습니다. I mean, it's not for everybody. 하지만 저는 그 받는 그 과정,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궁금한데 How does music cure us and heal us and make us feel better?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학적 설명도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psychological and mental explanation 모두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경험에 있어서 음악이 어떻게 나를 치유하는지, 나를 살리는지 이런 퍼스널 스토리 있으면은 함께 나눠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이 있으시다면요. 그 곡은 바통터치로 웬만하면 세이브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So as I said, a brand new segment with our brand new reporter Soundbite is coming up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So do look forward to that. A lot of work has been put into that segment. So 좋습니다. Let's, 여러분들 아이디어 또 의견 사연 있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유튜브 라이브스트림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John Legend, Dance to the Music.

I listen to music. I put myself in the shoes of a composer or an artist. 그래서 제 자신이 이제 가수나 싱어송라이터나 연주자가 돼서 음악을 감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완전한 감상이 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런 리스너로서 음악에 빠져들어서 온전하게 감상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Which is kind of not easy. 물론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there are many other reasons that I enjoy music for.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그래서 음악에 영향을 받는데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음악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지가 좀 더 궁금합니다. You know, if you are just a 100% listener, no like a musicianship involved with your listening experience. I think I want to know that perspective as well. 뭐 굉장히 힘든 질문으로 가긴 했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 생각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변, 사연곡, 사연도 있다. 이제 바통터치를 위한 곡들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a classic from 015B.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는 너에게.

공유롭이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는 있을 너에게 있을 너에게 I believe right from the 공유롭이 fourth album, the fourth movement. 이 당시에는 이제 객원 보컬 시스템을 사용했었죠. 공유롭이 이장우 씨가 부르는 곡이었습니다. So today's topic, kind of getting to think about the core concept of music, you know, what it can do for us. It's core wisdom님께서는 요즘에 멋있는 몇몇 아이돌 멤버를 볼 때마다 피곤함이 사라지고 위로를 받긴 하는데 점점점. These days, I have to admit that every time I see a few of my favorite idol members, my fatigue seems to disappear. They somehow manage to cheer me up and brighten my day. Definitely, 음악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Because it's the idol members who do that for you. But, it could have been done without the power of music. 이 아이돌 멤버들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들이 음악을 하고 또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So I would have to say it's power of idol power plus music, I think, combined kind of 이런 생각도 좋습니다. 쿨피스님께서는 위로는 책이나 글로 좋은 글로도 받지만 음악은 쉽고 빠르게 접근 가능한 문화라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위로받고 있어요. 이 QPD님의 진행이 있는 지금 이 순간도요. 음악은 장르를 떠나서 영원한 문화로 남아야 한다고 봅니다. Yes, Kulpit님 says we get comforted by reading books and good writing. But 음악, music is so accessible and so immediate. So I am healed by it every day. I am comforted by every day, even this moment where EQPD is hosting the show and playing music for us.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문화로 남아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까지도 영원한 문화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Music lives forever, I think. 굴피스님 감사드리고요. 음악이란 얘기를 하지만 저는 노래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서 아까 이제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는 노래에 좀더 집중해 볼까요? This is 김광석, 나의 노래.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페퍼톤스 지금 나의 노래가 들린다면 였습니다. Let's get to messages. 5750님 사연 오늘 질문 관련해서 주셨는데요. 스스로 힘들고 답답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음악을 들으며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는 때가 간혹 있어요. 예상 못한 순간에 그러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터뜨리고 나면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입니다. So in a way, kind of like a catharsis. 예전에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거 배웠죠, 저희. So 오추옥님 says, sometimes a song brings out emotions I didn't even know I was holding on to. It's unexpected, but afterwards I always feel a little lighter. 그렇군요. 요즘에는 최유리 씨, 악뮤, 김나영 씨 노래들이 그래요. So lately, you know, artists like 최유리, 악뮤 and 김나영 have been doing that for me. 그렇군요. I think everybody has a different way of, you know, music making them, you know, feel better. 여러 가지 어떤 모양과 또 방법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초공님께서는 약간 한번 뭔가 이제 감정의 폭풍을 막 일으켜서 감정이 정리가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For 오초공님, it's a sort of a whirlwind of emotions kind of taking over and then kind of you know, clear things inside the mind. I think kind of 제 나름의 해석이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곡은 또 바통터치 후보곡으로 세이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무한궤도 여름 이야기.

무한궤도 여름 이야기였습니다. 와우. Good old classic, don't you think? 참, 클래식의 범주에 드는 이 곡. 와. 이 곡을 들으면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죠? I'm thinking of late Sinatra and his sort of a debut band, 무한궤도. 좋습니다. 스카프 들은 낙타님, 음악을 통해 위로받기보다는 저는 처지거나 슬플 때는 아예 축 더 슬픈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열불 날 때는 메탈, 락 이런 걸로 정화를, 감정을 최대치로 즐깁니다. So kind of fight fire with fire, huh? So whenever you're sad, you know, you go into that rabbit hole of becoming even more sad.

sadder. More sadder. More sad or sadder. 그렇죠. So, 그렇군요. 그런 방식으로, 스낵님. I think same thing with me, with metal. I guess with listening to hard rock or heavy metal is very simple solution, I think. No explanation needed, right? 그냥 뭐 이렇게 어떤 sonic explosion을 그냥 경험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베니님께서는 Korean ballad classic can really work for me and motivate myself to get back into what I'm doing. 뭔가 집중력을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또 코리안 클래식 발라드가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또 사연들 생각보다 음악에 대한 생각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우주정님께서는 위로보다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메탈이 좋죠. 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death metal 듣습니다. I think death metal is definitely a very popular choice for some people, I think. 그렇죠. 이게 어떤 스페셜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Of course, I can't listen to death metal that often, but there are times, I think, there are specific moments where I really crave for that kind of music.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곡들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또 바통터치도 아주 풍성하게 갈 것 같은데요.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하겠습니다. Five for Fighting입니다. Chances.

Couple of tracks, Chances, Five for Fighting, and Buddy Holly, Weezer 였습니다. 에일리님께서는 Chances 이 곡, Five for Fighting 이 곡, 힘들 때 힘이 되었던 곡이고 너무 딱 그렇군요. Glad that you felt that way about the song, and it was a song that really helped you out in times of need. 좋습니다. 이 메시지 중에서 어떤 메시지였냐면 제가 참 찾아야 되는데요.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예전에 그렸던 그림 일기를 공유해 본다면서 이렇게 그림 일기를 올려주셨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와우. 음악에 위로받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뭘 해도 집중이 안 되는 날이 있었다. 약간 컷마다 메시지가 있는데 There are times, you know, when I can't really focus. 그럴 땐 최후의 방법으로 이 음악을 튼다. 빰빰빰빰. 쿨의 애상 알잖아 너를 이토록 그 곡이고요.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솟아나는 집중력 하면서 막 일하면서 이제 노래 듣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생각해 보니 이 습관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this habit started since middle school. 와 그림이 참 이쁘네요. 하시면서 쿨의 또자 쿨쿨이라는 곡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그림. 고시 공부를 할 때도 when I was studying for the national exam, you know, civic exams, right? 그러면서 쿨의 운명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공부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고요. 야근을 할 때도 항상 이 모습이었다. 쿨의 해변의 여인. 사람은 30.5세부터 새로운 음악을 탐색하지 않는다는데 people stop listening to new music from 30.5. 그래서 파파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럴 걸 생각하니 조금은 아찔해졌다 하시면서 뜨개질 하시면서 쿨의 해성남녀 이렇게 듣고 계시는 와, wow, it is a beautiful cartoon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 일기라고 하셨는데 와, wow, what a talented drawer, painter and a writer you are. 정말 멋집니다. 이런 멋진 그래서 이재훈 씨 콘서트에

되면은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You can drop in, say hello, and hang out with me and our lovely listeners, cutie names for a while. And of course, our text line is open as usual at the #10134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So a couple of segments left today. Soundbite, the brand new segment, and the 바통터치. 바통터치도 좀 이따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brand new segment, Soundbite, this summer, 101-103 is about to get a whole lot younger. 아주 젊어질 예정인데요. 여름방학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Every Friday, we're handing the mic to our high schooler reporter, Jian, for a brand new segment. This is a summer vacation special segment titled Soundbite. Note that it's not B-Y-T-E, it's B-I-T-E. 이 사운드바이트는요, 이 오디오 클립이란 의미인데, 이 방송에서, 특히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어떤 이 본질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사운드바이트를 모아올 분은 바로 고등학생 리포터인데, 요즘 고등학생들이 많이 바쁘죠. 학원에 가서 선행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마라탕도 먹어야 되고 그죠. 하지만 뭔가 보람 있는 여름 방학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땀 흘려서 사운드 바이트를 모아 보겠다고 합니다. So instead of spending her summer buried in textbooks or rushing off to 학원 or eating 마라탕 with friends, reporter Jian will be out meeting students of her own age, hearing their stories about music, school life, stress, and memories associated with music. 이 리포터가 이 또래 친구들, 우리의 꿈나무 고등학생들과 인터뷰를 계속 나눌 예정인데요. 사춘기의 이 어려운 시기를 음악이라는 치료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겨내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봅시다.

0: 하여튼 TV 시리즈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Is that that's a compliment, right? Felt like watching a high-teen drama, and the interviewer, the reporter was really good. 이렇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실이 아니었습니다. One of our kids name says, yeah, it was in a cafe, and 정말 시끄럽더라고요. So I had kind of a hard time editing that stuff out as well. But that was our first segment. 근데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시드니가 아빠가 듣던 이 컨트리 음악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고. She, for her, the country music that her father used to listen to really sticks in her memory. 그러면서 이제 lean on이라는 lean on me죠. lean on me를 약간 컨트리 음악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알파 세대 느낌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So Lean On Me could be viewed as a country music for Alpha Generation. And Sydney also is part of the basketball team and the cross-country team at her school. So I guess music does play a very special role, for her for an athlete, 그런 상황에서는 또 이제 다른 음악을 또 이렇게 선호하고 듣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And lastly, 저스틴 비버의 곡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she kind of considers Justin Bieber as a sort of a 2010s classic.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저스틴 비버는 아직 이제 하이틴 스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알파 제너레이션에는 그 저스틴 비버의 그 예전 곡들, 베이비 베이비 같은 곡들이 약간의 고전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So that is it for our first segment of Soundbite, and do look forward to next edition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까지 hopefully 뭔가 잘 모든 게잘 진행이 된다면 두 번째 세그멘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통터치 시간으로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Here, make it.

It's time for the Relay Song Selection segment, Baton Touch, where you, our listeners, get a chance to step into the DJ's shoes. So once we start playing a track, it is over to you, listeners, to pick the next song to play. Your selection can be any genre or style, just as long as there is a connection to the track we played. 좋습니다. 좀 바쁜 일정이지만 바통 터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f course, our QT님 has sent in a lot of songs in regards to our topic of, you know, how do we view music as our life companion. 많은 곡들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퇴근하는 프로도님의 어떤 이 카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이 퇴근하는 프로도님의 곡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The first cut she has with her webtoon is that 뭘 해도 집중이 안 되는 날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럴 땐 최후의 방법으로 이 음악을 튼다라고 하시면서 막 찾아서 트는 음악이 바로 쿨의 애상 근데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솟아나는 집중력 이렇게 컷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와우 so great 그래서 쿨의 애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곡을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hall we? Okay, this is 퇴근하는 프로도님's first song to start off the Baton Touch this is 쿨 애상 cool

예스. 쿨 애상, 아, 태그나는 프로도님의 그 웹툰과 함께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I think cool, they have a way of letting us know that it's summertime with their music. 쿨의 음악을 들으면은 이제 여름 시간이다, 여름이다. 이 바캉스의 계절이다라고 딱 알려주는 느낌입니다. 연결곡 바로 나오네요. 스카프 들은 낙타님께서 이런 비트를 들으면 왠지 옛날 가수 유피가 떠올라요. 유피, 예스, 바다 너무 뜬금없나요? 아닙니다. 완벽합니다. This is 그럼 연결곡 하겠습니다. 스카프 들은 낙타님의 연결곡입니다. 유피, 바다.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I guess it looks like a summer vacation special, 바통 터치 2. 이 summer vacation special segment, sound bite 이어서 역시 여름방학 모드로 가야 되나 봅니다. So, a couple of songs about, one song about sea, ocean, 뭔가 이제 바다를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곡들을 두 곡을 들었는데요. Let me do this connection because there was a song that just came up to my mind.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듀스의 고고고 그 랩을 했었잖아요. And I uploaded the footage of it, my rapping on our Instagram and our YouTube channel. 그랬더니 막 답변을 달아줬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와 고고도 좋지만 그 듀스의 여름 안에서의 여름 안에서를 들을 계절이 됐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Yes, I think we used to love this song, listen to this song a lot, especially during the summer season. 그래서 딱 이 분위기에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연결해 봅니다. This is Deuce, 여름 안에서.

듀스입니다. 여름 안에서. 참 명곡이죠. 듀스 여름 안에서. 스콜 위즈덤님께서도 그리운 듀스 그 시절에 날것의 무대가 떠오릅니다. Yes. The rawness of their performance, right? 참, 다시 볼수 없다는 게참 아쉽지만요. 그죠? Okay, let's move on. 계속 연결곡 보내주고 계십니다. You are keep sending me connecting songs. 베니님께서는 바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SES 멤버 바다 송으로 한번 이어보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바다 씨의 곡인데 VIP라는 곡인데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Yeah, why don't you tell me, baby?

바다 VIP였습니다. 베니스 커넥션 송이었습니다. 많이 뭐 보내주고 계신데 굉장히 쉬운 약간 커넥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분위기만 그냥 가면 되는데 그죠? 스콜 위즈덤님께서 바로 연결 주셨습니다. 그 시절 바다로 가나요? 라고 하시면서 그렇다면 DJ DOC의 여름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So we're going back to that era, right? Of 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DOC의 여름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J DOC 여름 이야기였습니다. Which was a connection made by Score Wisdom님. 좋습니다. Let's keep moving. 약간의 이제 가요 summer festival이었다면은 헤일리님께서 non-stop summer song festival인가요? Sounds like it, and that it is the perfect season to do it, I think. 헤일리님께서 약간의 이제 그 디렉션을 바꿔주셨는데 잭 존슨의 Only the Ocean. 가볼까요? 헤일리님의 연결곡입니다. 잭 존슨, Only the Ocean.

The Ocean, Jack Johnson, sort of calming us down with a bit of a turn of mood here with this song. 좋습니다. However direction, whichever direction you want to take this to, it's all up to you. 여러분들의 선곡에 따라서 이제 가는 것이죠. 뽀글님께서도 비행기 타고 바다 가도 되죠 라고 하시면서 Luane, French singer, I believe, right? Javor 이라는 곡. Javor이라는 곡이 이 루웨인은 프렌치 싱어 앤 액트레스군요. 그죠? 이 배우 겸 가수이신데요. Javor은 I fly 그런 의미죠.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뽀글님의 연결곡입니다. Javor, the singer is Luane.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That was Fleetwood Mac with Everywhere. What a nice throwback jam to start with.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Hello, hello. 여러분 반갑습니다. All right, so continuing with today's opening conversation. 이 자기소개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정작 저 사람이 누구였지? 이러면서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요. 별말을 안 했는데 왠지 모르게 막 믿음이 가고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좀 자기소개서보다 평소에 행동으로 더 많이 설명되는 것 같죠? Maybe that is why nobody has ever said, Wow, I really like that person because they told me about their five-year big plan. Because most of the time, we remember how someone treated us, how they made us laugh, or how comfortable they were to be around. And turns out people aren't marketing campaigns. We're much better experienced than advertised. 그래서 뭐 입에 발린 말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할래?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결국에는 그 행동으로 어떤 사람인지 딱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So it's more about what you do instead of being about what you say, right? No matter how much you introduce yourself to other people, you're gonna show them by your action. 그래서 보여주는 내 행동이 결국에는 나의 명함이다. 이런 멋진 명언 남겨드리면서 오늘 아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Morning Groovers, 우리 Young Age Morning Groover께서 출첵해 주셨습니다. Good morning, Happy Life님, Good morning, Dr. Paper님도 오셨고 Happy Life Morning Groover께서는요 점심으로 돼지곰탕 끓이려고 앞다리살 물에 담가놓고 따뜻한 물 한잔하고 있어요. Wow, you're starting your day early, cooking some 곰탕 so that you can have it for your lunchtime. 맞아요. 곰탕은 보통 끓이는데 반나절 최소 걸리죠. 전날에도 이제 막 미리 준비해놓기도 하고 하는데 뜨끈뜨끈하게 오늘 비도 오잖아요. 얼큰하고 뜨끈하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Oh, Sunset Morning Groover, you're early. 죄송해요, Sunset Morning Groover. 맨날 이렇게 또 제가 회초리 선생님 마냥 일찍 오면은 일찍 온다고 제가 알아차려드리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I'm just so happy to see you, that's why. 늦게 오면 제가 꼭 늦게 오셨네요 막 이러잖아요. 어때요? 좀 부담되나요? 죄송합니다. But anyways, 야! 모닝 그룹보다 심지어 보이는 라디오다. 썸머는 아랑티봉이 깔끔. 오늘도 2시간 신나게 함께 날려보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excited about this live broadcast. And yes, we are. 생방송으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The Morning Groover들 보는 라디오도 check 아주 잘 가동되고 있어요. So if you want to check that out, our visible radio, you can always go on our TBS EFM's YouTube channel. 유튜브 채널 TBS EFM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쫙 그냥 한 번에 해버리시면 앞으로 편안하게 보는 라디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So how are you getting your day started, Morning Groovers? Are you having a rough morning or are you having a little bit of, calm morning to start with? I had a really rough morning this morning, to be honest. 제가 아침에 좀 정신이 없이 뛰어다녔었어요. So I went to the convenience store to grab some snacks and my morning coffee because I really needed one because I coul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I went there and then I came back to this TBS EFM station. I got ready for the viewable radio. I wrote scripts. But then after, I realized that my phone was missing. 막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막 준비하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So I went through the restroom to check if I left my phone there. I checked outside, inside my bag, and I couldn't find it. And yes, the worst case scenario, I left it at the convenience store. So I had to run back there again.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편의점 주인분께서 이제 보관을 잘 하고 계셔가지고 핸드폰을 찾았지만, 괜히 그것 때문에 이비 오는데, 막, 편의점 두 번씩이나 가고 여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조금 정신이 없는데, 덕분에 잠이 좀 깼어요, 모닝 그루버들. 저 어제도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잔것 같아요. I was laid in bed, starting from like 10 p.m. 누워있는 건 10시부터고, 눈을 계속 감고 있었는데, 체감상 잠이 한 3시간 뒤에 들었던 것 같아요. Because I had an afternoon coffee and that kind of affected me somehow. 저는 커피를 먹으니까 확실히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한 2, 3시에 커피를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방송하기 전날에.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했는데 덕분에 아침에 편의점 러닝도 좀 하고 이래서 잠좀 깼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아침 보내고 계신지 저한테 알려주시고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 like free options, you can always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여러분, 파이팅 넘치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Let's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o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오늘의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께서는요, 대화하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는 주제가 무엇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화 주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So what is a conversation topic that makes you want to quietly leave the room? Or what is a fun conversation topic for you? 대화 주제 너무 중요하거든요. No matter who we are with, it's so important for us to have a good conversation topic because some of the conversation topics you just want to like escape. You'll be like, oh, don't talk about that. Like, I want to get out. Boring. 좀 지루한 대화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르는 대화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반면에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대화 주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I guess for me, the type of a topic, the conversation topic that I would want to escape would be about, being in a relationship. 저는 연애 주제가 예전에는 막 재밌었는데, 이제는 막 연애 고민 이런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So what happened to me was I met some of the old seniors from TBS EFM about 2 days ago. 이틀 전에 TBS EFM 출신 이제 선배랑 여기 출연자분들이랑 막 만났는데, 계속 연애 얘기를 하는데, I was just like, 그냥 헤어져. Just leave them, then your problem will be solved. 막 이러면서, 최대한 그 대화 주제를 제가 피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막 고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 얘는 막 나한테 막 이렇게 하고, 내가 그래서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는 제가, 그럼 헤어져.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So, I don't know. It wasn't that fun anymore. 그래서 예전만큼은 그 연애 주제가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But instead,

A conversation that I would rather have about would be about contents. 저는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되게 좋아해요. About just any type of contents, like it could be news, it could be entertainment, it could be perhaps dramas. 그래서 콘텐츠 얘기는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 콘텐츠를 보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알아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So those were some of my least favorite conversation topics and some of my favorite conversation topics.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대화 주제가 별로고 어떤 대화 주제가 좋으신가요? 밖에서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계신 우리 감독님과 박원희 팀장님은 어떤 대화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한데. 박원희 팀장님께서는 주로 먹는 이야기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자녀를, 너무 귀여운 자녀를 두고 계시니까 그 자녀에 대한 어떤 성장 이야기,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하지 않는 대화 주제는 뭐가 있으실까? 딱히 박은혜 팀장님은 어떤 대화 주제든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She's a real good listener, so she could talk about just any type of conversation topics. 그래서 모든 대화 주제가 가능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연애 얘기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남녀네가 재밌지 뭐 이러면서 팝콘 각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또 저랑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반대인 것 같네요. But anyways, morning gerbers, let's talk about those conversation topics. What are your least favorite conversation topics or what are your favorite conversation topics?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While waiting for your responses,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Peter Gabriel, Come Talk to Me.

얼짱님께서 저는 정치 대화 주제가 싫어요. 정치, 유유. 각자 생각이 다른 건데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할 말을 잃게 하는 경우 좀 무례한 것 같아요. So obviously politics. So right, you're absolutely correct. 이게 약간 무례하다는 말이 공감이 되는 게제 생각은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유 요즘 이거 막 이게 완전 막 이래서 너무 별로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내 생각은 그거랑 반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른 채 모두가 나와 생각이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or maybe the purpose might be to shut someone else up. I don't know why. 근데 불편하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랑 생계랑 연관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런 주제를 꺼내는 건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정말 처음 보는 사이인데 막 갑자기 정치 얘기하고 이러면은 어? 이러면서 되게 놀라게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런 주제 대화는 좀 피하고 싶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Keep letting me know, morning givers. 대화하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는 주제 혹은 좋아하는 대화 주제.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Viewable Radi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speaking of those conversation topics that we don't want to have, let's have a listen to Don't Speak by No Doubt.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우리 하진 모닝 그루버 오셨네요. Good morning입니다. 이번 주는 월, 화, 수, 3일 동안 연수여서 긴한 주였는데,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야호!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looks like you had a long week. 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이 금요일, 해피 금요일 불금을 만끽하세요, 여러분. 비가 그 행복한 시간들 싹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다 씻어줄 거고요. 여러분들, 상쾌하다, 상쾌하다, 기분 좋다, 이 금요일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런 좋은 기분으로 함께 다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진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조굿모닝 그룹 오셨네요. Welcome, 조굿.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다음 주부터 장마라니, 우리 모그 가족분들 모두들 비 피해 없이 무탈하시길 기원합니다. I know it hasn't been raining for such a long time. I think we had a brief shower here and there, but I think it was kind of pouring raining this morning after a long time. 그래서 오랜만에 조금 시원하게 비가 내린 것 같아가지고 어제도 그렇고요.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비가 좀 심해지고 막 장기화되고 이러면 또 피해가 입힐 수도 있으니까 우리 모닝그룹어들 please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and the weather. 원더헙 모닝그룹어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펭귄킬러님도 굿모닝 굿모닝 이렇게 출첵 문자 여러분들께서 부지런히 남겨주시고 계세요. Our morning groovers are just so diligent and I love it. So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Okay. 대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피하고 싶은 대화 주제, 혹은 내가 좋아하는 대화 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어요. What is a fun conversation topic for you and what is the least fun conversation topic for you? 찬이송 모닝그룹업께서 굿모닝, 얘기하기 싫다기보다는요, 질린 주제가 있어요. 바로 육아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결혼을 했어서 지금은 큰애가 대학생이라 또래 친구들은 한참 애들 육아 사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안쓰럽기는 하지만 저는 다 지나온 일이라서요 라고 해주셨어요. So rather than a topic that I don't want about, it's more like the topic I'm tired of and that is parenting. Since I got married when I was a college student, my oldest child is a college student now. Friends at my age are going through a hard time because of childcare and their kids' puberty. Oh no. So you'd be like, I'm done. I don't care anymore. 내 얘기 이제 아니야. 남일, 메롱. 약간 이런 거네요. 그쵸? 나는 다 키웠다. 이제 그런 고민이 이제는 나의 고민이 더 이상 아닌 거죠. 야, 이 메시지 읽고 우리 박은혜 팀장님 너무 부러워하겠다. 그죠? 아이가 얼른 독립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 6살이에요. 제 생각에는 중학생만 돼도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한참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울 그 나이인데, 심지어 그 아들분이 너무너무 귀엽거든요. 박은혜 팀장님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귀여워요. 이 순간이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제가 어제 또 친구 얘기를 보러 갔는데, the baby is only like 6 months old? 이 세상에 태어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친구도 벌써 막 언제 커서 군대 보내고 언제 결혼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육아가 힘들긴 한가 봐요. 육아하시는 모든 어머님들 화이팅입니다. 아, 뭐라고 또 이렇게 공감해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육아를 안 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내가 피하고 싶은 대화 주제 혹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대화 주제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시면 소개해 볼게요. We're gonna continue talking more about this morning groovers, but first, let's take a song break. Here is Smashing Pumpkins today.

0: That was Radiohead with Creep. Looks like somebody's having some struggles listening to Morning Groove. Etiquette Morning Groover said, how come I cannot get a hold of the radio frequency in Yongin? Isn't that 101.3? I believe so, because the frequency is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So it should be 101.3, but I guess the frequency is not working so well because of the weather, maybe? I'm not so sure, but you can still tune in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hich I think you already are at this moment. So yeah, 뭔가 지지직거리거나 잘 안 들리시거나 하시면은 유튜브 TBS EFM 채널에서 보는 라디오로 시청하시거나 또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참고 부탁드릴게요.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to Morning Groove. 줄무늬 모닝 그룹 오셨습니다. Welcome,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for our MD Q&A, we have an answer from 사뚜기 Morning Groover. 저는 어떤 특정 대화 주제보다도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요. 보통 제가 좋아하는 술자리에서 나누는 대화가 가장 재미나고 즐겁습니다. 요즘은 술은 예전처럼 많이 먹지는 않지만 술자리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So I would rather have conversation with the people that I like and the place where I like to be at, especially when I have drinks with the people that I like, I can have good conversation. 그래요. 제가 뭐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이기도 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술을 아예 안 마시고 그날 무슨 다음날 일정이 있어서 안 마셨나? 그래서 친구들은 술을 마시고 저는 아예 안 마시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되게 별것도 아닌 대화를 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그걸 뭔가 알겠더라고요. 얘네는 무슨 이런 대화 주제로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지? 뭔가 제 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보게 됐어요. 근데 마실 때는 그냥 다 재밌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아닌가? Maybe it just has to be my friends. 제 친구들이 아마 좀 재미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언제든지 Please drink with responsibility. 다행히도 요즘은 예전처럼 많이 드시지 않는다니까 의외로 또 대화를 할 때 술 안 먹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면은 또 말짱하게 또 재밌는 대화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요즘에 잘 안 마시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관찰자 입장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Wonderhub Morning Groover said, 피하고 싶은 주제는 나이, 학번 이런 얘기요. 제가 활발하고 나이 안 맞게 밝고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고 처음 본 분들에게 말도 잘 걸고 그러다 보니 얘기하면 민망해질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 예로 제가 이직을 한 첫날에 아직 소개하기 전에 저보다 한 5살 넘게 어린 분이 제가 후배인 줄 알고 아 요즘 MZ들은 신기해 이러면서 요즘 뭐가 유행이야? 이런 말을 하다가 제 나이와 경력을 알고 나서 민망해서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젊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On my first day after changing companies, before I was even introduced, someone who was probably at least 5 years younger than me said, what do MG generations enjoy talking about these days and so on? But after finding out about my age and my experience, they got embarrassed. Something like that happened to me.
1: 이거는 그냥 원더헌 모닝 그루버가 파워 동안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저도 활발하고 밝고 사람 좋아하고 말 잘 걸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저를 어리게 생각하지 않았다.
0: So maybe you just have a really young-looking look.
1: 그쵸? 동안이라는 말씀 한 번쯤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맞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나이보다 어려 보이시네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한번 알려주시고요.
0: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your favorite topic to talk about or your least favorite topic to talk about.
1: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화 주제 혹은 아 너무 피하고 싶어 아 진절머리나 이러면서 피하고 싶은 대화 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보고 적절한 타이밍에 틀어드릴게요.
0: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at this moment. Let's now have a listen to another song. This is Oasis, Stay Young.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akey, wakey,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rise and shine in this rainy weather. 이 비 오는 날 운치 있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host, Summer, because it's summer. And I'm so happy to have you joining with me this morning as well.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and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hopefully in Yongin area too, as somebody was struggling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n Yongin area. You can also tune in through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watch me on Visible Radio over there as well.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죠.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TBS EFM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까지는 안 남겨주셔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구독, 좋아요까지만이라도 해주시면 편리하게 또 보이는 라디오 할 때마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While you're tuned in, you can always talk to me or send in a song request. 사연과 신청곡도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우리 코코 모닝그룹께서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나 봐요. 늦었지만 출첵! 피하고 싶은 주제는 별로 없지만 피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 오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군데요? 왜 말 안 해주세요? 저예요? 아니죠? So I don't want there's no topic that I want to escape or that I'm not fond of, but there is this person that I want to stay away with. 누구지? Who is that lucky person? 누군가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어떤 대화 주제를 나눠도 좋은 사람이면 또 좋게 들리고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또 나랑 코드가 맞으면 뭐 하루 종일 대화할 수도 있고요. 그죠?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오늘 캠핑 가는데 비가 이리 와서 텐트를 칠 수 있나 모르겠어요. Oh no, you're going camping today? Looks like you have some fun plans for the weekend, I suppose? 그쵸, 캠핑 하시면 보통 1박 하시는 거니까. And you're worried about the weather. That's a bummer. 근데 비가 오후에 예보가 되어 있나? 저녁에 날씨는 좀 가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텐트가 살짝만 비와도 어느 정도 그 쉐이드가 있긴 한 텐데 의외로 또 운치 있는 캠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Please enjoy your day. And the message continues regarding our topic for MG Q&A. 저는 정치 얘기를 피하고 싶어요. 잘 모르기도 하고 아직 관심이 덜하고 그래서 그 주제 나오면은 입국 모드예요. 크크. 제 주변 원어민 친구들도 선거 때나 정치 얘기 잘하던데 더 입을 꾹꾹. 그냥 운동 얘기, 열심히 사는 얘기, 노래나 영화 얘기, 그리고 먹는 얘기,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런 얘기들이 좋네요. So another person who don't want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politics and rather prefers to have conversation about working out, you know, living your life and having fun.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 얘기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으시네. 이럴 때는요, 저만의 팁인데 체육부장님처럼 뭐 진짜 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모른 척 그냥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예 정치를 모르는 이미지를 주는 거죠. 야당이랑 여당이 뭔데? 뭐가 여당이고 뭐가 야당이야? 뭐 이런 수준으로 모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쵸? 뭐 이거 뭐 사연매 지장이... 그거는 너무 무식한 거 아닐까라고 박원희 신장님께서 해주시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놀래서 쟤랑은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전당대회가 뭐야? 무슨 대회야? 나도 가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쟤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앞에서 정치의 정자도 안 끊을 겁니다. So that was my little tip for you. Yeah, just go with a big question mark. Oh my gosh, what ar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y? What kind of party is that? Can I join that party? 막 이런 거 해주시면 돼요. 어때요? 이러면 그 누구도 정치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Sean Morning Groover left a comment on our Visible Radio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lcome to the show. 안녕하세요, 썸머 PD님. 오늘 기대하면서 차에서 라디오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둘 다 온 하다가 글을 남깁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제는 시대별 음악이나 유명한 가수들의 90년대, 2000년대 명곡들 이야기 나누는 것 좋아합니다. Well, today we've got No Doubt, Smashing Pumpkins, and Radiohead. What a sentimental moment it is. I really like this show. I'm just so happy that you're satisfied with the songs that we are playing. 그렇죠. 박은희 팀장님 got it, you know. She's like the DJ, DJ D 되셨거든요. 아, DJ 바? DJ 바 저는 좋은데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요. Yeah, she's gonna play all kind of songs that you like. I'm afraid that you're gonna be addicted. 여러분, 이렇게 중독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좋은 중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좋은 노래 많이 들으실 거니까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고 하시면 같이 우리 좋은 노래 들으면서 아침 시작할 수 있습니다. Morningstar Praise said 차에서 자동 선곡이 안 돼서 수동 튠 했는데 찾았어요. 오늘부터 101.3 유익한 채널 찾았네요. 드디어 저를 찾았군요. 저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있어요. We're here. We've been doing that every single day and finally you made it to find us. 마치 보물을 찾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재밌는 방송 저희가 해드릴게요. 와, 지금 잠 다 깼어요. 이 문자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We're gonna move on to coin 노래방 in a minute, so don't run away. 도망가지 마세요. I hope Sean enjoys listening to this jam. 조심스럽게 저희가 박은혜 팀장님께서 선곡을 한번 해봤는데요. Let's have a listen to Nirvana, Smells Like Teen Spirit.

깔끔하게 시작하는 코인 노래방 도착하셨습니다. Welcome. Please be seated. Oh, actually, in fact, don't be seated. Stand up and keep on dancing because it's time to party, party on this lovely, lovely morning.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계십니다. Do you guys ever remember the first time that we met together here on Morning Group? Like, how did you encounter Morning Group? How did you find out about us? 여러분들 저와의 그런 첫 만남, 계획되지 않은 그 첫 만남 기억하시나요? 어땠어요? 채널 돌리다가 어? 뭐지? 만남은 개난 어려워. 어렵지만 우리는 습관이 형성되고 이렇게 모닝그룹 커뮤니티가 되고 이제는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Now we're so close together. We're like the closest neighbors that we are always together. The first time is always difficult, but the second time, the third time, so much easier. And that's just how life is right now. 여러분들, right now, we are going to provide you a fun TMI quiz question.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께 TMI 퀴즈 나가도록 할 거예요. Of course, the TMI is going to be about me, Summer. 저에 대한 TMI입니다. 좋아요.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얼른 대답해 주세요. Be quick, move your fingers. If you're driving, don't move your fingers and look front, okay? 자, 질문 나갑니다. 제가 어저께 이것을 삼켜가지고 밤에 계속 기침을 했는데요. 과연 저는 무엇을 삼켰을까요? 참고로 음식이 아닙니다. So yesterday I swallowed this and kept on coughing all the night. What on earth do you think I swallowed? 제가 뭘 삼켰을까요? And for your information, it is not food. 자, 제가 어젯밤에 무엇을 삼키고 고생을 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Poinen Radio. 정말 TMI죠?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어제 딱 생각했어요. 오케이, 이거 내일 TMI다. 오케이, 투어스 OPPA들 가셨고요. Now we have the cutest ever girl group, Eileen Magnetic 듣고 계십니다. 신곡이 많은데 전 이 노래가 유독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We're going to listen to a Magnetic. Uh-oh. 9743 Morning River said. 아, 대박! Nirvana 에 미쳐있던 중딩 시절 소원. 노래 Good Good DJ님 기운이 활기차셔서 하루 시작도 기운내서 해보겠습니다. 와, 활기찬 저와 Nirvana의 combination. Go Nirvana, go Summer. 이런 조합이 있는 모닝 그룹입니다. So please take a listen to it every single day and your life will be so much better. A new morning giver said 1743. 아까 라디오 헤드의 Creep 나올 때 다음 노래는 너바나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구리 팀장님 선곡에 감탄하고 있어요. 저랑 텔레파시 통했네요. 덕분에 금요일 출근길 신나게 갑니다.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Oh my gosh, what a coincidence. You thought about Nirvana would be played after Radiohead and we played it for you. So all these kind of magic happens here on Morning Groove. It's like a magical wonderland. So just keep on listening, trust us. 그러니까 저희 믿고 계속 듣기만 해주세요. 여러분께서는 그냥 가만히 그냥 귀만 여셔가지고 편안하게 듣고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막 고막이 막 댄스 댄스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어? 더 들어줘? 모닝 그룹은 틀어줘? 이렇게 외침을 할 거예요. Okay. 정답들이 막 오고 있습니다. You. 여러분들 같이 불러. You. 자, 펭귄킬러님께서 여의주 딱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정답들 여러분 많이들 보내고 계시죠? 어디 한번 볼까요? 1398, a new morning groover said You swallowed air or your spit. 공기 아니면 침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Sometimes you would swallow your spit and then like it would make you cough all day long, right? 침 잘못 삼키면 위험해요. 우리 조국 모닝그룹께서는 정답은 머리카락. Is this even possible? 머리카락 삼킬 수가 있나요? 아, 머리카락이 짧으면 좀 가능할 수는 있겠다. Like, maybe you wouldn't like intend to do it? 저 머리가 길기도 하고 머리가 저는 혀에서 걸려요, 무조건. 입안에 들어가면 아, 머리카락 막 이러면서 막 뱉거든요. So, definitely it's not my hair that I swallowed yesterday.
Happy live morning, Gurubang. Gurubang time 해주시고 혹시 머리카락 Wow, how can you be thinking about me swirling my hair? 어떻게 머리카락이라 생각하실 수가 있지? 땡땡땡땡입니다. 혀에서 이미 걸려버려요. 아, 왔습니다. My favorite omnis. My all-time favorite Blackpink original soundtrack. 트랙 맞아? 마지막처럼 듣고 계십니다. 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요즘 나와도 떴을 노래예요. So this is Jennie, Loje, Lisa, and Jisoo. 어렸을 때 풋풋했던 시절 우리 마지막처럼 듣고 계십니다. 나를 터질 것처럼 안아줘. 여러분들 열심히 맞추고 계시네. 선생님 목이 뭐예요? 제가 모기를 어떻게 삼깁니까? 제가 사우정이에요. 나봐! 이런 목이에요 제가? 아닙니다. 오, 정말 상상만 해도 disgusting. How can you be saying that I would swallow my mosquitoes? 그러니까 모기는 절대 아니고요. 자, 다 같이 불러요.

like it's your last day, everyone. Enjoy it to the max. Okay, looks like somebody didn't get the question. For example, 9743 Monitor asked, 네? 운전하느라고 문제를 못 들음. Okay, okay. One more time, one more time. Encore, encore. 자, 다시 TMI 퀴즈 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것을 삼켜서 밤에 계속 기침을 했어요. 과연 저는 무엇을 삼켰을까요? 음식을 삼킨 게 아닙니다. Yesterday, I swallowed this and kept coughing all through the night. What did I swallow? It's not food. 떡지 것처럼 안아줘 그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와우, 제니 언니가 목청이 너무 좋네.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마지막처럼 맘맘 마지막처럼 리사 것처럼 자, 76297 과일씨? 아니요, 땡! 오, 무서운데 제가 어제 자두 먹었거든요. 근데 자두씨가 진짜 이따만하잖아요. So no, that's not the answer. Try again, try again. 아, 약간 힌트를 드려야 되나? Okay, after reading this one more message, I'm going to provide you guys a hint, okay? 9743 Morning River said, 삼키다, 먼지, did you swallow some dust? 먼지는 뭐 맨날 삼키지 않나요? 공기가 안 좋은 데 있으면 맨날 삼키고 있죠. 코로 삼키고, 입으로 삼키고. Yeah, I think I would swallow this every single day when I'm in a place where it's kind of dusty. 자, okay,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 Looks like you guys need one. 웃겨가지고 문자 오는데. 어쨌든, 힌트는, it has to do with a product. 어떤 제품이에요, 제품. 아셨죠? 제품을 제가 의도치 않게 삼켜버렸어요. So, by accident, I ended up swallowing it just a little bit. Not even too much, just a little bit. And then I ended up coughing. Oh my god. Jenny, come on! This is Tame Impala featuring Jenny. Dracula. 여러분들 혈액형이 뭐예요? I am your Dracula, the worst nightmare Dracula. 여러분들 혈액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이 Dracula 언니가 잡아먹을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This has been one of my favorite jams to listen to these days. Alright, 대리님께서 썸머가 삼킨 것 정답 커피! 커피 삼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커피 그리고 잘 나지도 않아요. I rarely have my nosebleed, so no, that's not the answer. 우리 이영주님께서는요, 소화제라고 해주셨어요. 아우, 그 땡입니다. 어떡해, 여러분들. 맨날 어렵죠? It's so difficult every single week, and I don't know what to do. 생일키로님께서는요, 포기하셨어요. Looks like you gave up. You'd be just like, enjoy the music anyway. 그냥 음악 즐겨. 이 시간쯤 되면 자괴감 들어. 화를 삼키셨나요? Did you swallow your anger? 아니요, 어제 화 안 났어요. 어제 저 화나게 한 사람 없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땡땡땡. 오케이, 또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것 중에 사용하는 제품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This is a product that we use every single day. And it's quite spicy. A little spicy. 약간 매우 맵다 그래야 되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인데 정말 매일 하루에 많게는 세 번. So you would use this product 3 times a day or 2 times a day. 아, 정답들이 이제 오고 있는데 우리 7629 모닝그룹어 비닐조각이라고 해주셨는데 땡입니다. 첫 문자인데 읽어주셨다고 좋아하셨는데 땡이요.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에는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까? Okay, finally, morning viewers. Oh my gosh, we have an answer. 정답 들어왔습니다. 9743 모닝그룹어 1398 모닝그룹어께서 치약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답입니다. 저 치약 삼켰어요, 모닝그룹어들. 진짜 TMI에서 이런 TMI가 어딨어요. 9743 모닝그룹어께서 차에서 내려야 하는데 정답이 궁금해서 못 내리는 치약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Now you can get off your car now. Yeah. Now your curiosity is solved. So you can get off your car and move on and, you know, continue with your day. 여러분들을 이렇게 차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매력이 있구나. 558 모닝그룹어도 굿모닝, 오늘은 얌전히 하려고 했는데 치약 삼키셨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Yes, finally you have realized that I have swallowed my toothpaste while I was brushing my teeth yesterday. 여러분들, 민준 미나맘도 치약이라고 하셨는데 So this is what happened. I was brushing my teeth and I actually stayed at my parents' place yesterday.
So I was talking to my dad while brushing my teeth. You know, I'm such a talkative person that I would just come outside the restroom while brushing my teeth to talk to someone. 제가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이를 닦으면서도 밖에 나와가지고 떠들면서 닦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딕션도 잘 들리지도 않고 이러는데 아빠랑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 이 소리가 난 거예요.

지금 에피소드 메이커라고 할 수 있죠? 넌 저도 예뻐해 주세요. We're listening to Day 6 예뻤어 듣고 있습니다. 네가 이를 닦는 그 모습조차도 너

온다 밴드 중에서도 굉장히 피치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So I think they sing at the highest pitch, even though they are a boy band. 오, 어쩜. 특히 이 원필 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영케이 씨 파트 부르다가 갑자기 이제 원필 씨 나오면은 이러면서 꾀꼬리 소리가 나오는데. Morning Groovers, I really hope you guys to be extra careful when it comes to brushing your teeth. Don't try to have any conversation when you're brushing your teeth, even if you want to. 이를 닦을 때는 이래서 이만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For 3 minutes, you have to sit still or stand still in front of the mirror and just like wipe your and brush out your teeth. That's so boring. And I just had too much to talk to, so that's what I did. I ended up having an accident. 여러분들 이런 사고 당하자려면은 이 닦을 때는 3분 법칙을 지키시고 떠들지 않는다, 핸드폰 하지 않는다 그렇게 명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너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도대체 누가 이 닦으면서 얘기하니? 라고 하실 수 있지만 just in case, because I'm always worried about you. 좋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들 저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for more of Morning Groove. 제 침을 좀 더 삼키기 전에 여러분들께 잠깐 인사드릴게요. I'll be back for news headlines and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Let's take a listen to this song. 나머지 노래 제가 들려드릴 시간 드릴게요. Day 6의

Yeah, looks like it happened. Another episode was created for the TMI quiz. 뭔가 일부러 에피소드를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좀 이런 시트콤 같은 일이 자주 종종 일어나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That is why our life is just so fun. 이렇게 또 예측하지 못한 일이 종종 짜잘하게 일어나야 또 재밌잖아요. 그쵸? Wonder Hub Morning Groover. 썸머피디님 너무 웃겨요. 크크크. 한 시간 동안 기침하다니. 이게 보는 사람은 웃기지만 저는 고통스러웠다고요. 저 어제 막 기침하느냐고 잠이 깨버린 건지 잠도 안 오고 힘들었어요.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은 써머피디님 아버님은 많이 행복하실 듯요. 이 닦으면서 얘기 걸어주는 따님 두셔서요. So your father must be kind of happy because he has a daughter who would talk to him while she's even brushing her teeth. 그러기에는 너무 저 기침할 때 쌤통이다 막 이래가지고 장난이긴 하지만요. 우리 MG Q&A 답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화하다가 자리를 피하고 싶게 만드는 주제, 혹은 내가 좋아하는 주제. What is a conversation topic that makes you want to quietly leave the room? Or what is a fun conversation to talk about?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께서는요, 특정 종교나 정당 얘기 편향되게 하는 거 너무 싫고요. 여행, 요리, 책, 드라마,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 경제 등 다양한 대화 주제 좋아요. I would rather have diverse topic to share conversation instead of talking about politics or religion. 아, 그럼요. 그럼요. 저도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좀 다양한 얘기 있잖아요. 새로운 얘기. 막 사회의 어떤 현상이나 여행 경험 얘기하거나 영화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So for me, I'm always curious about people's reaction when it comes to watching the content or listening to the radio or watching any source of drama. 그래서 막 PD가 보통 방송을 만들고 반응 궁금해하는 것처럼 제가 보는 콘텐츠에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해서 저는 항상 다 찾아봐요. 댓글도 진짜 열심히 보고 막 친구들 만나면 물어보고 그리고 뭔가 대화 주제가 다양하게 막 뻗쳐져 가는 것 같거든요. When you're talking about these contents that we watch, I guess the conversation topic can kind of broaden itself. 그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할 때도 그래요. 저는 소개팅 할 때도 수림 씨의 연애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막 이런 얘기하는 거는 진짜 재미가 없어요. 아, 몰라요. 약간 이러고 싶은데 갑자기 막 어떤 과학 얘기, 막 사회 얘기, 막 경제 얘기 막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렇더라고요. 약간 저좀 nerdy한가요? Am I kind of nerdy? 어쨌든 저는 좀 그렇습니다. 뭔가 좀 시덥지 않은 대화보다는 깊은 대화가 좋아서 그런 건가? 아, 잘 모르겠어요. Ben Sparrow said, "Regarding topics that I'm not particularly fond of, it is about politics and politicians' talk related to short-lived issues or problems that are blown out of proportion." Absolutely. Like sometimes I think to myself, okay. Listening to all these kind of conversation, is it really worth it talking about like this? 뭔가 you get kind of emotional when talking about these topic, and at the end of the day, you'll be like, oh, I just wasted my energy and time talking about this topic. Sometimes it feels almost meaningless to me because I have wasted so much energy, you know, being angry about certain issues when it comes to politics. So I would rather talk about something more fun, right? Talking about traveling, about the book that I read, and so on.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 주제 피하고 싶어요? 어떤 대화 주제 좋아하세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계속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Since 체육 부장님 requested a song, we're gonna listen to it all together. Coldplay, Heim for the Weekend.

Let's check out some more of unread messages. Sunset Morning으로 바뀌어서 제가 좋아하는 대화 주제는 음악 이야기, 영화 이야기이고요. 피하고 싶은 이야기는 연애 안 하니? 애는 멀쩡한 것 같은데. 아, 연애 안 하니? 이거입니다. So I would like to talk about music and movies, and I don't want to talk about any sort of conversation. I don't want to have any sort of conversation when somebody asks me, "Why aren't you in a relationship? Why won't you date someone? You are pretty normal, so I guess you could date someone. So why aren't you doing that?" 근데 제가 궁금한 게이 멀쩡한 것과 괜찮은 사람과 연애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결혼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러면은 지금 온 세상에 결혼한 사람, 연애한 사람은 다 멀쩡하고 반듯한 사람인 건가?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쵸? 우리 선생 모닝 그룹 멀쩡하면 연애해야 되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어떻게 반문하지? 그러면은 그쪽은 멀쩡한데 왜 연애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I don't know. It's none of people's business, right? Like, they would date when they're ready to date, and yeah, do just whatever they want if they're ready to do whatever they want, right? 그렇죠, 그렇죠. 암요, 암요. 저도 많이 들어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근데 이렇게 막남 연애 이런 게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연애 얘기 제가 막 재미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한테 연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연애 얘기를 하는 건막 좋아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고민이 있을 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면 헤어져야 된다

너에게 이렇게 고민을 하게 하는 거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듣고 계세요? 네, 잘 고민해보시고 헤어지시고요. 너무 냉정한가요? 너무 극단적이야. 냉정해.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은 안 헤어지고 잘 만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Whoever are in a relationship at this moment, you know, be happy. You know, make some effort. And if you are struggling, you know, consider just breaking up. 너무 이렇게 쉽게 또 인간이 이렇게 뭔가 물배듯 갈라지고 이러는 건 아닌데, 뭐 어쨌든 잘 고민해 보시고요. Penguin Killer said, 저는 어떤 주제이든 좋아요. 특히 과학 관련된 주제를 더 좋아합니다. 우주 영화를 좋아하고요. 그런데 주제가 문제는 아닌 듯해요. 대화법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직설 화법을 좋아하는데, 돌려서 이야기하는 화법 정말 싫어요. 어떤 주제이든지요. So I can talk about any sort of topics when it comes to sharing a conversation, especially about science. And I also love science movies, science fiction movies when it's related to universe. And I think people have to be more direct and straightforward. I would prefer that kind of conversation. 그러니까요, 이 대화 방법에 따라서 어떤 대화 주제도 정말 이상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막 돌려 돌려 말아서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막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죠. But you know what? Some people don't really prefer those straightforward and direct conversation. 뭔가 그런 거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빌드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특히 뭐 어떤 분들 뭐 섭외를 하거나 막 이럴 때 저는 사실 그 스몰 톡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I would just get to the point and be like, Oh, it's me. Do you have time? Sometime around next week? 그러면서 하는데 이게 또 사회생활이 있다 보니까 스몰 톡을 또 해줘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누구씨?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가 이렇죠? But if I would receive that kind of call, I would be like, So when do you need me? 언제 필요하신대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뭔가 저도 직설화법을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7641 Morning River said 안녕하세요. 출석이 늦었는데요. 좋아하는 대화 주제는 스포츠 얘기랑 요즘에는 주식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주제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불금 되세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you would like to talk about sports and also those stocks or investments that you're doing, I guess, these days? 맞아요. 이게 진짜 꿀잼이죠, 요즘에. 이렇게 또 도파민이 도는 주제가 없어요. 그죠? 스포츠 좋아하시는구나. So does that mean that you can talk about any sort of sport topics? Like soccer, baseball, basketball, no matter what. 아, 진짜 이 스포츠 덕후들은 진짜 스포츠 얘기만 해도 시간이 엄청 갈것 같기는 해요. 그죠? Morning, Groovers. I would like to talk to you guys about any sort of topics because having conversation with you guys is so fun and this moment is really precious to me. So I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your listenership and always sharing your fun comments about the topic that I throw you guys.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Oh no, it's almost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So I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lso, if you want to watch this episode again or re-listen to Morning Groove, you can always go on TBS EFM Morning Groove's YouTube page. 제가 다시 보기, 다시 듣기 꼭 올려둘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David Bowie, Space Oddity.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wonderful weekend.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time, you can hang out with us there because there is a chatting section available as well. If you'd like to join the conversation, easier way would be t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12-1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You can drop by anytime. Your stories, thoughts, or random morning moods or rants are always welcome here. And if you can't catch us live, don't worry, because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the 6 p.m. and second one at 2 a.m. So if you are tuned into our rerun program, which starts at 6 p.m. and 2 a.m., you are welcome as well. 오늘은 참 바쁜 날입니다. Today is one of those very wonderfully busy Fridays.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 Soundbite가 준비되어 있고요. 게다가 또 금요일 코너인 바통터치 역시 여러분들의 선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o we've got the debut of our brand new segment, Soundbite, coming up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And of course, Friday also means Baton Touch, where your song choices become the bridge that connects one listener to the next. 이 신규 코너인 사운드바이트는 이 학교 생활과 음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바통터치 역시 음악적인 연결고리, 인간 연결고리를 만드는 그런 코너이죠. 참 바쁜 날이긴 하지만 음악적으로 참 바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시간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You know, both segments have something beautiful in common. Soundbite will explore school life through music. And while Baton Touch reminds us that music has a remarkable way of connecting complete strangers, huh? 물론 음악 만드는 것을 일로 하면요. 그게 일이면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힘들고 하죠. 물론 뭐 기쁨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음악을 듣는 이에게 음악은 오로지 기쁨과 행복을 주죠. 그래서 음악이 위대한 거 아닐까요? It's kind of funny because making music can be very stressful, you know. Writing music, recording it, and you know, producing it, perfecting it is hard work for sure. But listening to music is a very different story. For listeners, music can really comfort them, you know, lift them up, and sometimes say exactly what we couldn't, you know, put into words ourselves. Maybe that's what makes music so extraordinary. 저 역시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결되고 또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행복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I feel incredibly lucky that my job allows me to connect with all of you through something as powerful as music. 참 행복한 잡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생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딱히 이 주제라기보다는 이 음악을 통해서 이 위로를 받으신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고 또 그 신청곡이 있으시다면 이따 세이브해뒀다가 바통터치 시간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rather than a topic, you know, it's a simple question, but it's a question that I always, you know, thought about. Does music really heal us? 음악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치유를 받는가? 받는 것 같습니다. I mean, it's not for everybody. 하지만 저는 그 받는 그 과정,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궁금한데 How does music cure us and heal us and make us feel better?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학적 설명도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psychological and mental explanation 모두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경험에 있어서 음악이 어떻게 나를 치유하는지, 나를 살리는지 이런 퍼스널 스토리 있으면은 함께 나눠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이 있으시다면요. 그 곡은 바통터치로 웬만하면 세이브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So as I said, a brand new segment with our brand new reporter Soundbite is coming up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So do look forward to that. A lot of work has been put into that segment. So... 좋습니다. Let's, 여러분들 아이디어 또 의견 사연 있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유튜브 라이브스트림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John Legend, Dance to the Music.

0: really hard to explain for me because, you know, I'm a musician myself. So I can't really detach myself completely from music. So making myself a complete listener.
1: 뭔가 저를 완전 100% 어떤 음악의 감상자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0: So whenever I listen to music, I put myself in the shoes of a composer or an artist.
1: 그래서 제 자신이 이제 가수나 싱어송라이터나 연주자가 돼서 음악을 감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완전한 감상이 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런 리스너로서 음악에 빠져들어서 온전하게 감상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Which is kind of not easy. 물론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there are many other reasons that I enjoy music for.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그래서 음악에 영향을 받는데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음악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지가 좀 더 궁금합니다. You know, if you are just a 100% listener, no like a musicianship involved with your listening experience. I think I want to know that perspective as well. 뭐 굉장히 힘든 질문으로 가긴 했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 생각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변, 사연곡, 사연 또 있다. 이제 바통터치를 위한 곡들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a classic from 015B.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는 너에게.

공유롭이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는 있을 너에게 있을 너에게 I believe right from the 공유롭이 fourth album, the fourth movement. 이 당시에는 이제 객원 보컬 시스템을 사용했었죠. 공유롭이 이장우 씨가 부르는 곡이었습니다. So today's topic, getting to think about the core concept of music, what it can do for us. It's core wisdom님께서는 요즘에 멋있는 몇몇 아이돌 멤버를 볼 때마다 피곤함이 사라지고 위로를 받긴 하는데 점점점. These days, I have to admit that every time I see a few of my favorite idol members, my fatigue seems to disappear. They somehow manage to cheer me up and brighten my day. Definitely, 음악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Because it's the idol members who do that for you. But, it could have been done without the power of music. 이 아이돌 멤버들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들이 음악을 하고 또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So I would have to say it's power of idol power plus music, I think, combined kind of 이런 생각도 좋습니다. 쿨피스님께서는 위로는 책이나 글로 좋은 글로도 받지만 음악은 쉽고 빠르게 접근 가능한 문화라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위로받고 있어요. 이 큐피디님의 진행이 있는 지금 이 순간도요. 음악은 장르를 떠나서 영원한 문화로 남아야 한다고 봅니다. Yes, Kulpit님 says we get comforted by reading books and reading, good writing. But 음악, music is so accessible and so immediate. So I am healed by it every day. I am comforted by every day, even this moment where EQPD is hosting the show and playing music for us.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문화로 남아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까지도 영원한 문화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Music lives forever, I think. 굴피스님 감사드리고요. 음악이란 얘기를 하지만 저는 노래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서 아까 이제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는 노래에 좀더 집중해 볼까요? This is 김광석, 나의 노래.

You know, how does it help us? 도와주는 건 맞는데, 우리에게 좋은 건 맞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 사연 소개할까요? Peppertones입니다. 지금 나의 노래가 들린다면.

페퍼톤스 지금 나의 노래가 들린다면 였습니다. Let's get to messages. 5750님 사연 오늘 질문 관련해서 주셨는데요. 스스로 힘들고 답답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음악을 들으며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는 때가 간혹 있어요. 예상 못한 순간에 그러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터뜨리고 나면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입니다. So in a way, kind of like a catharsism. Huh? 예전에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거 배웠죠, 저희. So 오추록님 says, sometimes a song brings out emotions I didn't even know I was holding on to. It's unexpected, but afterwards I always feel a little lighter. 그렇군요. 요즘에는 최유리 씨, 악뮤, 김나영 씨 노래들이 그래요. So lately, you know, artists like 최유리, 악뮤 and 김나영 have been doing that for me. 그렇군요. I think everybody has a different way of, you know, music making them, you know, feel better. 여러 가지 어떤 모양과 또 방법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초공님께서는 약간 한번 뭔가 이제 감정의 폭풍을 막 일으켜서 감정이 정리가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For 오초공님, it's a sort of a whirlwind of emotions kind of taking over and then kind of you know, clear things inside the mind. I think kind of 제 나름의 해석이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곡은 또 바통터치 후보곡으로 세이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무한궤도 여름 이야기.

무한궤도 여름 이야기였습니다. 와우. Good old classic, don't you think? 참, 클래식의 범주에 드는 이 곡. 와. 이 곡을 들으면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죠? Thinking of late Sinéchal and his sort of a debut band, 무한궤도. 좋습니다. 스카프드론 낙타님, 음악을 통해 위로받기보다는 저는 처지거나 슬플 때는 아예 축 더 슬픈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입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열불 날 때는 메탈, 락 이런 걸로 정화를 감정을 최대치로 즐깁니다. So kind of fight fire with fire, huh? So whenever you're sad, you know, you go into that rabbit hole of becoming even more sadder, more sad or sadder. 그렇죠. So 그렇군요. 그런 방식으로 스낵님. I think same thing with me with metal. I guess with listening to hard rock or heavy metal is very simple solution. I think no explanation needed, right? 그냥 뭐 이렇게 어떤 sonic explosion을 그냥 경험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베니님께서는 Korean ballad classic can really work for me and motivate myself to get back into what I'm doing. 뭔가 집중력을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또 코리안 클래식 발라드가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또 사연들 생각보다 음악에 대한 생각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우주정님께서는 위로보다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메탈이 좋죠. 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데스 메탈 듣습니다. I think death metal is definitely a very popular choice for some people, I think. 그렇죠. 이게 어떤 스페셜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Of course, I can't listen to death metal that often, but there are times, I think there are specific moments where I really crave for that kind of music.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곡들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또 바통터치도 아주 풍성하게 갈것 같은데요.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가겠습니다. Five for Fighting입니다. Chances.

couple of tracks, Chances, Five for Fighting, and Buddy Holly, Weezer 였습니다. 헤일리님께서는 Chances 이 곡, Five for Fighting 이 곡, 힘들 때 힘이 되었던 곡이고 너무 딱 그렇군요. Glad that you felt that way about the song, and it was a song that really helped you out in times of need. 좋습니다. 이 메시지 중에서 어떤 메시지였냐면 제가 참 찾아야 되는데요.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예전에 그렸던 그림 일기를 공유해 본다면서 이렇게 그림 일기를 올려주셨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와우. 음악에 위로받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뭘 해도 집중이 안 되는 날이 있었다. 약간 컷마다 메시지가 있는데 There are times, you know, when I can't really focus. 그럴 땐 최후의 방법으로 이 음악을 튼다. 빰빰빰빰. 쿨의 애상 알잖아 너를 이토록 그 곡이고요.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솟아나는 집중력 하면서 막 일하면서 이제 노래 듣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생각해 보니 이 습관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this habit started since middle school. 와 그림이 참 이쁘네요. 하시면서 쿨의 또자 쿨쿨이라는 곡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그림 고시 공부를 할 때다 When I was studying for the national exam, you know, civic exams, right? 그러면서 쿨의 운명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공부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고요. 야근을 할 때도 항상 이 모습이었다. 쿨의 해변의 여인. 사람은 30.5세부터 새로운 음악을 탐색하지 않는다는데 People stop listening to new music from 30.5, age 30.5. 그래서 파파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럴 걸 생각하니 조금은 아찔해졌다 하시면서 뜨개질 하시면서 쿨의 해성남녀 이렇게 듣고 계시는

와, it is a beautiful, cartoon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 일기라고 하셨는데, 와, what a talented, drawer, painter and a writer you are. 정말 멋집니다. 이런 멋진. 그래서 이재훈 씨 콘서트에 가신다고, 와, 주말에. 그렇군요. I think we have the first song for 바통 터치. 강력한 바통 터치 first song 후보가 생겼네요. We'll see about that. 감사드립니다. 퇴근하는 프로더님. So,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we have a new segment, Soundbite, coming up. So, stay tuned for that. Oasis입니다. Stand by me.

Hour 2 begins right now. You're with 101.2, 101.3, and I'm your producer and the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on 보이는 라디오 on YouTube. Just search TBS EFM Live and you can come join us there. 또 실시간으로 열려있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 채널 카카오 앱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You can drop in, say hello and hang out with me and our lovely listeners, cutie-names for a while. And of course, our text line is open as usual at #1013 for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So a couple of segments left today. Soundbite, the brand new segment, and the 바통터치. 바통터치도 좀 이따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brand new segment, Soundbite. This summer, 101-2-103 is about to get a whole lot younger. 아주 젊어질 예정인데요. 여름방학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Every Friday, we're handing the mic to our high schooler reporter, Jian, for a brand new segment. This is a summer vacation special segment titled Sound Bite. Note that it's not B-Y-T-E, it's B-I-T-E. 이 Sound Bite는요, 이 오디오 클립이라는 의미인데, 이 방송에서, 특히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어떤 이 본질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사운드바이트를 모아올 분은 바로 고등학생 리포터인데 요즘 고등학생들이 많이 바쁘죠. 학원에 가서 선행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마라탕도 먹어야 되고 그죠. 하지만 뭔가 보람 있는 여름방학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땀 흘려서 사운드바이트를 모아보겠다고 합니다. So instead of spending our summer buried in textbooks or rushing off to 학원 or eating 마라탕 with friends, reporter Jian will be out meeting students of her own age, hearing their stories about music, school life, stress, and memories associated with music. 이 리포터가 이 또래의 친구들, 우리의 꿈나무 고등학생들과 인터뷰를 계속 나눌 예정인데요. 사춘기의 이 어려운 시기를 음악이라는 치료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겨내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봅시다.

Adela, Red Bottoms. That was a request song from Sydney, who was our interview number one for our brand new segment, the Soundbite. So thanks again to our reporter Jian and Sydney. So Jian does have experience in producing her own documentary, interviewing her friends. So this is not something entirely new for her. She says that she had to kind of interview Sydney in a cafe. So you can kind of see how distracting it was, the noise and, you know, knocking of chair and everything, right? And our QT names are sending in a lot of feedbacks on this segment. Okay. 몇 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콜 위즈덤님께서 너무 귀여워요. 노래도 해주네요. Right. So singing is something extra, I guess. But, you know, I think that is one of the best part of the segment for sure. 하이틴 드라마 보는 느낌, 느낌도 들고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School Wisdom 님 says, it felt like watching one of those American 하이틴 drama. I guess the kids' accent and everything, it does have that feel, huh? 감사드리고요. 스카프 드룬 낙타님께서는 같이 학교에 있는 느낌. I feel like I'm at school with the kids. 그런 현장감이 느껴지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헤일리님께서는 AFN 듣는 느낌도 조금 뭔가 이렇게 노이즈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felt like listening to an AFN broadcast as well. 그렇군요. 그런 여러 가지 또 에디팅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외국 하이스쿨 느낌도 BGM들도 있는데 시드니는 홍콩에서 와서 인터내셔널 학교에 다닌 거 맞죠? Right. So Sydney spent her years in Hong Kong and in Korea. So she has a kind of a international background, I think. 뽀글님도 인터뷰어 잘하심. 하이틴의 TV 시리즈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Is that that's a compliment, right? It felt like watching a high-teen drama, and the interviewer, the reporter, was really good. 이렇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실이 아니었습니다. One of our kids님 says, yeah, it was in a cafe, and 정말 시끄럽더라고요. So I had kind of a hard time editing that stuff out as well. But that was our first segment. 근데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시드니가 아빠가 듣던 이 컨트리 음악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고. She, for her, the country music that her father used to listen to really sticks in her memory. 그러면서 이제 Lean On이라는 Lean On Me죠. Lean On Me를 약간 컨트리 음악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알파 세대 느낌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So Lean On Me could be viewed as a country music for Alpha Generation. And Sydney also is part of the basketball team and the cross-country team at her school. So I guess music does play a very special role, you know, for her for an athlete, you know. 그런 상황에서는 또 이제 다른 음악을 또 이렇게 선호하고 듣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And lastly, Justin Bieber의 곡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she kind of considers Justin Bieber as a sort of a 2010s classic.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Justin Bieber는 아직 이제 하이틴 스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알파 제너레이션에는 그 Justin Bieber의 그 예전 곡들 Baby Baby 같은 곡들이 약간의 고전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So that is it for our first segment of Soundbite, and do look forward to next edition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까지 hopefully 뭔가 잘 모든 게 잘 진행이 된다면 두 번째 세그먼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통터치 시간으로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make it. Turn it off at your.

It's time for the Relay Song Selection segment, Baton Touch, where you, our listeners, get a chance to step into the DJ's shoes. So once we start playing a track, it is over to you, listeners, to pick the next song to play. Your selection can be any genre or style, just as long as there is a connection to the track we played. 좋습니다. 좀 바쁜 일정이지만 바통 터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f course, our QT님 has sent in a lot of songs in regards to our topic of, you know, how do we view music as our life companion. 많은 곡들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퇴근하는 프로도님의 어떤 이 카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이 퇴근하는 프로도님의 곡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The first cut she has with her webtoon is that 뭘 해도 집중이 안 되는 날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럴 땐 최후의 방법으로 이 음악을 튼다라고 하시면서 막 찾아서 트는 음악이 바로 쿨의 애상 근데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솟아나는 집중력 이렇게 컷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와우 so great 그래서 쿨의 애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곡을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hall we? Okay, this is 퇴근하는 프로도님's first song to start off the Baton Touch this is 쿨 애상 cool

예스. 쿨 애상, 태그나는 프로도님의 그 웹툰과 함께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I think cool, they have a way of letting us know that it's summertime with their music. 쿨의 음악을 들으면은 이제 여름 시간이다, 여름이다. 이 바캉스의 계절이다라고 딱 알려주는 느낌입니다. 연결곡 바로 나오네요. 스카프드른 낙타님께서 이런 비트를 들으면 왠지 옛날 가수 유피가 떠올라요. 유피, 예스, 바다 너무 뜬금없나요? 아닙니다. 완벽합니다. This is 그럼 연결곡 하겠습니다. 스카프드른 낙타님의 연결곡입니다. 유피, 바다.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I guess it looks like a summer vacation special, 바통 터치 2. 이 summer vacation special segment, soundbite에서 역시 여름방학 모드로 가야 되나 봅니다. So, a couple of songs about, one song about sea, ocean, 뭔가 이제 바다를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곡들을 두 곡을 들었는데요. Let me do this connection because there was a song that just came up to my mind.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듀스의 고고고 그 랩을 했었잖아요. And I uploaded the footage of it, my rapping on our Instagram and our YouTube channel. 그랬더니 막 답변을 달아줬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와 고고도 좋지만 그 듀스의 여름 안에서를 들을 계절이 됐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Yes, I think we used to love this song, listen to this song a lot, especially during the summer season. 그래서 딱 이 분위기에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연결해 봅니다. This is Deuce, 여름 안에서.

듀스입니다. 여름 안에서. 참 명곡이죠. 듀스 여름 안에서. 스콜 위즈덤님께서도 그리운 듀스 그 시절에 날것의 무대가 떠오릅니다. Yes. The rawness of their performance, right. 참,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참 아쉽지만요. 그죠? Okay, let's move on. 계속 연결곡 보내주고 계십니다. You are keep sending me connecting songs. 베니님께서는

바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SES 멤버 바다송으로 한번 이어보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바다 씨의 곡인데 VIP라는 곡인데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Yeah. Why don't you tell me, baby?

바다 VIP였습니다. 베니즈 커넥션 송이었습니다. 많이 뭐 보내주고 계신데 굉장히 쉬운 약간 커넥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분위기만 그냥 가면 되는데 그죠? 스콜 위즈덤님께서 바로 연결 주셨습니다. 그 시절 바다로 가나요? 하시면서 그렇다면 DJ DOC의 여름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So we're going back to that era, right? Of 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DOC의 여름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J DOC 여름 이야기였습니다. Which was a connection made by Score Wisdom님. 좋습니다. Let's keep moving. 약간의 이제 가요 summer festival이었다면은 헤일리님께서 non-stop summer song festival인가요? Sounds like it, and that it is the perfect season to do it. I think. 헤일리님께서 약간의 이제 그 디렉션을 바꿔주셨는데 Jack Johnson의 Only the Ocean. 가볼까요? 헤일리님의 연결곡입니다. Jack Johnson, Only the Ocean.

The Ocean, Jack Johnson, sort of calming us down with a bit of a turn of mood here with this song. 좋습니다. However direction, whichever direction you want to take this to, it's all up to you. 여러분들의 선곡에 따라서 이제 가는 것이죠. 뽀글님께서도 비행기 타고 바다 가도 되죠 라고 하시면서 Luwain, French singer, I believe, right? Javor 이라는 곡. Javor이라는 곡이 이 루웨인은 프렌치 싱어 앤 액트레스군요. 그죠? 이 배우 겸 가수이신데요. Javor은 I fly 그런 의미죠.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뽀글림의 연결곡입니다. Javor, the singer is Luwain.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0: Yo, yo, morning groovers, get ready because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completely out of control. 지금부터 또 오늘의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을 위해서요. 오늘의 이 게스트가 자신만의 말투로 열심히 읽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사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요. 아, 이 노래 이건 것 같은데? 떠오르시면 그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get ready to take a guess to the song title while you hear this alter ego read out the lyrics out loud. 여러분들께서는 노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예리함이 조금 필요한 코너입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아, 이거 이 노래다 떠오르시면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so today's guest will be a very special guest. 예전에도 모닝그루브에 한번 출연을 하셨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강주은 씨가 오셨습니다. Oh, welcome to the studio. Welcome, welcome. 강주은 씨가 이제 오셔가지고요.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어렵게 소비했어요. 그러니까 가사 잘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We had hard time casting 강주은 씨, so she's gonna be here reading out the lyrics right now. 강주은 씨, off you go. It is your turn to read out the lyrics. 읽어주세요.
1: 민수, 그러니까 자꾸만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않아.
2: You need to be real.
1: 흔하게 널린 그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고 100번을 넘게 사랑한다 했는데 감동 없이 말하지 마라.
2: You say you love me more than 100 times, but you need to show me, alright?
1: 그러니까 내 말은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지 않나.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민수 너가 honey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2: Tell me you love me 4 times a day, okay?
1: 그리고 웃을 때는 8번 웃고 그렇지. 그리고 이건 내가 말하기 조금 부끄러운데 그냥 6번의 키스를 해줘.
2: Kiss me 6 times a day, okay?
1: 이게 이것이 바로 민수가 날 어떻게 좀 열어주는 그 단 하나뿐인 그런 비밀번호야.
2: It's our secret code.
1: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게 그냥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2: Yeah, you are my secret boy, Minsu.
1: 그러니까 제발 좀 아무 데서나 나타나지 마.
0: Thank you, Mr. Kang. Not Mr. Kang, Ms. Kang. Thank you, thank you.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시고요. I'm back, morning groovers. Could you guess the title of the song? 여러분들 눈치를 좀 채셨나요? 이 가사 제목, 하루에 8번, 뭐 어쩌고저쩌고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What i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강주은 씨? Let me know.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morning groovers, I know that you would have hard time trying to guess and come up with the answer, so I will give you guys some time. 여러분들께 시간을 좀 제가 드릴게요.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pecial song by 장현철. 이 노래가요, 그 최민수 씨가 말투가 왜 점점 강준 씨로 최민수 씨가 주인공이었던 그 90년대 인기 드라마 OST입니다.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또 센스 있게 이 곡을 선곡을 하셨네요. So let's have a listen to 장현철 걸어서 하늘까지.

이 노래가 우리 민수 오빠가 출연한 드라마 OST인데, We just listened to 걸어서 하늘까지 by 장현철 that featured 최민수, who is the husband of Mrs. 강주은. 여러분들 이 드라마 보셨나요? 카리스마 하면 또 최민수 씨 아니었어요? 그쵸? 저는 최민수 씨가 뭔가 그 라이브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으로 처음에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인 줄 알았거든요. 내 사랑 그대 막 이런 거막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은데 관중석으로 막 가가지고 고해도 부르시고 뭔가 그 태토 그 오리지널 원조 태토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최민수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노래 듣고 오셨는데요. Okay, I'm very satisfied because I see some guesses by our morning groovers. Ooh, finally. 우리 얼짱님께서 푸하하하 강주은 씨 수고하셨어요. 정답 유나의 비밀번호 486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Good guess. 우리 5532 morning groover said 비밀번호 486이요. 강주은님 말투 흉내낸 거 너무 웃기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Are you guys even aware of the way she talks? Because I love 강주은 씨. 강주은 씨. 나름 TBS EFM 애청자셨을걸요? 지금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너무 슬프지만 예전에 한번 뵀을 때 프로그램 잘 듣고 있다고 해주셨거든요. So yeah, well, from what I heard from her directly talking to me, she used to be an avid listener of TBS EFM. So we love 강주은 씨. 우리는 그래서 강주은 씨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썸머께서 지나치게 오버를 하는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558 모닝그룹범 정답 유나의 비밀번호 486 굿모닝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갇혀서 즐겁게 듣고 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 그러니까요. 기분도 안 좋으실 텐데 You must feel really horrible and stressed out in that congested road. But as long as you're enjoying your time, you know, deciding to listen to 모닝그룹. 아 정말 길은 꽉 막히고 별로지만 난 모닝그룹을 들으면서 기분 좋은 아침 보낼 거야 라고 다짐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요. 이왕 뭐 이렇게 된거 즐겨야죠. 라디오 들으시면서. 그쵸, 그쵸?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출근 잘 하세요. 7641 Morning Groover said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유나의 비밀번호 486. 제 이름이 나와서 놀랐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suddenly your name appeared. So the names that I've been mentioning so far are 강민수 and 강주은. 혹시 민수님이실까요?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루버? 최민수씨일까요? 혹시? 2481 모닝그루버 also sent in the answer. 유나의 비밀번호 486입니다. 오늘은 차분한 캐릭터라 정답 맞추기가 쉽네요. 딱 신호대기 걸려서 간만에 문자 보냅니다.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today's character was rather calm, so I was able to come up with the answer. Was the other characters not so calm? 그동안 뭐 누구 나왔었지? 뭐, 그, 뭐냐. 크리스티나. 아, 오케이. She's not calm, obviously.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도널드 트럼프. 아, 그쵸. 도널드 트럼프도 이렇게 캄한 사람은 또 아니고. 저번에 뭐, 아, 유치원 선생. 아, 그러네. 간만에 좀 이렇게 로우키, 이렇게 차분한 분이 나왔네요. 그쵸, 그쵸. 모닝그루버들, 앞으로도 우리 스페셜 게스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Wonderhop said, 비밀번호 486 유나요. 예전에 차에서 들으니까 처음에 썸머피디님이 하는 줄 몰랐거든요. 게스트라고 하셔서. 진짜요? 게스트 맞는데 제가 하는 줄 알았다고요? 나중에 알게 되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간 너무 기다려집니다. 개인적으로 저가항공사 스튜어디스 분이 제일 웃겼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열심히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I'm trying to come up with all these characters. I'm pulling it off, and I'm so really glad to hear that you're really enjoying this segment. 그래요. 이 코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참, yeah, you might have mixed feelings about this segment, but as long as I see some people enjoying it, that makes me really happy. 우리 선쌤 모닝 그루버. 바빠서 출첵 못할 뻔했는데 강주은 쌤 모닝그루브에 다시 나오시는 거 듣고 완전 반가워서 출석했죠영. 최민수님까지 강제 소환되셨어요. 최고다 썸머 누나. 아 아니 주은 쌤이 와중에 정답도 맞춰야 되죠. 그럼요. That is like the whole point of the segment, guessing the answer. 여러분들 이게 게스트는 그냥 읽어주.

묻는 사람일 뿐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코너입니다. 우리 5532 모닝그룹어. 어마마마마마. 트럼프 게스트 또 언제 나오셨나요? 그것만 놓쳤네요 라고. Oh my god, you missed out on Donald Trump? Yeah, it was like a global guest invitation here on Morning Groove. 뭐 어쨌든 글로벌적인 좀 외교 성과라고나 할수 있을까요? 네, 모닝 그룹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외 이제 게스트들로 하나둘씩 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첫 게스트가 도널드 트럼프였어요. It's actually uploaded on our YouTube channel.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 채널 쇼츠에 이 등장한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뭐 그거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트럼프는 조금 안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I'll try to work on it, 모닝그룹ers. 좋아요, 모닝그룹ers. It is time for me to reveal that answer. 가사가 조금 변형이 됐었죠. Yeah, the lyric was a little twisted because it wasn't read by me. It was read by someone else.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You say you love me more than 100 times, but you need to show me, right? 100번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나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하루에 네번 사랑을 말하고 Tell me you love me 4 times a day. This is like a rule, hidden rule amongst the couples mentioned by Yoona, the singer. 코코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는 선모님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So the answer was 비밀번호 486 by Yuna가 정답이었습니다. Good guess, Morning Groovers. And also, if you are enjoying listening to this particular segment, do let me know about the guess that you want us to cast. 여러분들, 좀 다음번에는 이 게스트 섭외해주세요. 저런 게스트 섭외해주세요. 이런 요청도 이제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좀 섭외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졸린 눈으로 열심히 뉴스 진행을 하는 뉴스 앵커, 뭐 섭외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요청을 주시면 또 섭외를 해보도록 할게요. Or if you want a particular character, you can always send in your request. 여러분들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섭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자번호 샵1013으로 또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대금의 요금이 됩니다. So that was the lyrics gone wrong segment for you, Morning Groovers. And we have more time left for you guys. We have news headlines and also weather update. And also, don't forget today's topic, Morning Groovers. That was, what is something that you never though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오늘 MG Q&A 질문도 잊지 말아주세요. 절대 안 좋아할 것 같았는데 좋아하게 된 것.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문자 읽고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nderhub continue to sing that morning입니다. 매번 출퇴근하면서 라디오로 배웠는데 오늘 휴일이라서 처음으로 유튜브로 보내요. 댓글은 써봤지만요. 진짜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모닝그룹 없으면 출근 못하죠. 파이팅팅! 절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게 된 것은 민트초코입니다. 어릴 때 치약 맛이라서 왜 먹나 치카치카를 하지 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호불호 강한 대표 주자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취향도 바뀌나 봐요라고 하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thank you and welcome to your viable radio. Your first viable radio.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시청 1일이시군요. 이렇게 또제 얼굴 보고 이렇게 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많이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트초코 힘들기는 하죠. 네, 호불호 정말 세게 갈리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민트초코 러버로서 너무너무 반가운 메시지입니다. I welcome your message as a mint chocolate lover. Alright, thank you for sharing this Wonderhub Morning Group. 반갑고요. 자주자주 보이는 라디오 놀러 와주세요. 티봉이가 여기 인사드리고 있죠? 안녕! 선언 들었어요. 티봉이. 너무너무 귀엽죠? 배 나온 티봉입니다. 뭐가 그렇게 맛있었니? Let's have a listen to that song finally. This is Yuna. 비밀번호 486.

Shall we move back in time? 오늘도 경계를 한번 넘나들어 볼까요?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노래 한 곡을 오늘도 들려드릴 거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보시고 원곡자에 가진 나의 생각, 자유롭게, 느낌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play a song for you, obviously a remake version or a sampled version of a song.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artist is. Then feel free to let me know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your memories towards the musician, your feelings about their songs, and so on. We're going to be talking all about music. 그래서 음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교양 있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So yeah, do let me know the original musician. Today, we are going to play a song called Even If. Julian Lerner의 Even If라는 노래 들어볼 건데요. You know, it might not sound so familiar to you if you listen to the song title or the musician.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듣다 보면 어? 이거? 아이고 그 노래잖아. 그 가수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믿고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딱 믿고 한번 들어보시면 정답이 떠오를 거예요. Julian Lerner의 Even If가 샘플된 곡이에요. 우리 가요의 한 획을 그은 아주 유명한 그런 그룹의 노래를 샘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원곡 가수가 누구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obviously Julian Lerner's Even If is going to be a sampled version. It actually sampled a Korean song. 여러분 요즘에는 외국에서 한국 노래 샘플하는 게 유행이에요. 꽤나 많이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래 잘 들어보시고 과연 어떤 원곡자의 노래를 샘플링을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Obviously, I'm going to provide you that lovely, kind hint. 여러분들에게 또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힌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So get ready for it. 힌트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집에서 나서실 때 우산을 챙길까? 우산 챙기지 말까? 이런 결정은 이것을 보고 결정을 하죠. 그죠, 그죠? So you probably listen to this before deciding whether to bring an umbrella or not. You know, you want to check on weather. Like, what do you look at, 여러분들? 뭔가, 아, 오늘 좀 덥나? 이런 거 확인할 때 무엇을 보나요, 여러분들? 때때로는 좀 틀리기도 한데 또 맞으면 또 좋으니까. 자주 안 틀렸으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어떤 하루 시작할 때 준비하게끔 하는 거 어디 놀러 갈 때도 꼭 이거를 확인하잖아요. So when you go on a vacation, it's so important for you to check this, right? 여러분들 아 내가 모처럼 휴가를 썼는데 날씨가 받쳐줘야 되는데 어? 이거 한번 확인해볼까? 하면서 확인하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곡자예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 gave you my hint. 문자번호 샵1013으로 Julian Lerner의 Even If 어떤 곡을 샘플링했는지 그 원곡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Julian Lerner의 Even If 원곡자는 누굴까요? Let's take a listen.

That was Julian Lerner, Even If. The key melody was this. You can say by my side, you can leave me now. Even if I lose everything. 여러분들 진짜 친숙한 멜로디 아니에요?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약간 좀 신나는 바이브로 들어봤었는데 That was obviously a sampled version of a particular song from Korea. 우리 한국의 가요 중에 유명한 가요 중에서 샘플링을 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뭘까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Okay. I'm gonna read your messages. 여러분들 많이도 정답을 맞춰주셔가지고 한 분 한 분 소개해 볼게요. 코코모닝 그루버. 날씨 챙겨주는 건 내 무릎의 관절? 여기저기 쑤시면 틀림없이 비우던데 라고 이렇게 또 재밌게 보내주셨어요. 예, 땡이에요. But that was a very cute one. 너무 귀여우세요. 우리 조금모닝 그루버. 또 정답은 제 무릎입니다. 비가 올 예정이라는 건 제 무릎이 기가 막히게 알려준답니다. So my knees get sore if it's about to rain. So the answer is my knees. 아 진짜 이렇게 진짜 느껴진다고요?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 있는데 그게 무릎 관절이 안 좋다는 뜻인 거 아니에요? 원래 그냥 선천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건가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무릎 중요합니다. 무릎 아프시고 이럴 때 막 계단 오르내리락 하시면 안 돼요. 예, 반드시 무릎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펭귄킬러 모닝그루버 기상청이라고 해주셨고 We're getting close to the answer, I guess, morning groovers. Like Kim said, Kim's fan morning groover said,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소름 돋죠? 한 걸음 뒤에 항상 누군가가 있대요. 인형의 꿈 땡입니다. But you're very close to the answer. Sunset Morning 그룹어. 아, 이 곡. 그대만 있다면, 으악! 알것 같기도 하고, 어렵네, 히히. 아, 진짜요? 정답을 다 거의 이렇게 말씀을 99% 해주시고, 어렵다고요? 우리 선세모닝 그룹은 쫄깃쫄깃하시네요. GOD 팬이신 5532 Morning Groover also sent in. 와, 이거,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이요. 원곡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장르도 다르네요. So, Loveholic, you think they are the original singer. Okay, I see you. 우리 얼짱님께서 정말 썸머피디님만 믿고 들었더니 익숙한 멜로디가 크크 정답은 일기예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I told you, just trust me, and you would be familiar with that melody. 5493모닝 그룹어 와 닭살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의 멜로디가 들려오면서 왕닭살이 돋았습니다. 왕닭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Like a huge bump. 잠시 백수가 되어서 모닝그루버를 통으로 듣고 문자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 일시적인 백수가 되셨구나. 어떤 도전하고 계신가 봐요. Whatever you are pursuing, I am rooting for you. 파이팅입니다. 5494 모닝그루버. 정답까지 파이팅 넘치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481 모닝그루버 셋.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 Even If라는 노래로 리메이크된 줄 몰랐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모르셨죠? 아, 이럴 때 너무 뿌듯해요,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릴 때, you know, when it comes to introducing you guys to the things that you guys are not quite aware about, it feels good. It feels like I have introduced something very new to you. 어쨌든 정답은 일기예보가 맞습니다. So, 일기예보 is the original musician of the song that you just listened to, Even If.

이거랑 가사가 거의 멜로디가 똑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비트를 넣었을 뿐, 다 똑같습니다. 원곡도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 So let me give you a little bit of information about this whole remake or sampling process. Okay, so the answer was 그대만 있다면 by 일기예보. Obviously, a very popular throwback jam here in Korea, released back in 1999. 그대만 있다면 became one of the signature songs of the duo 일기예보. 일기예보의 굉장히 또 유명한 노래이잖아요. 히트곡이 꽤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대표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o interesting fact is that the song has been covered by numerous musicians over the years, actually, making it one of the most enduring Korean ballads of the late 1990s. 또이 노래가 러브홀릭과 너드 커넥션이 또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께서 뭐 러브홀릭이 정답이 아니냐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For example, like 5532 Morning Groover said, 오, 저는 드라마인가? 어디에서 여자 목소리로 애절하게 부른 곡이 더 기억에 남아서요. 라고 해주셨는데, I guess you're referring to Loveholic because you remember the song sung by a female musician, right? 그대만 있어야 해요. 막 이렇게 소프트하게 부르잖아.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저도 러브홀릭 버전으로 처음 접했던 것 같은데 너드 커넥션 버전도 되게 좋아요. 너드 커넥션이 이 커버를 또 본인만의 그 되게 분위기 있는 그런 스타일로 커버를 했는데 또 좋더라고요. So there are obviously different type of versions of this song 그대만 있다면. 그리고 Julian Lerner, even if to give you a little bit of information about this, Julian Lerner is an American actor and singer. He released this song, even if in May, which was not so long ago actually, this year, 2026, as an English language remake of 일기예보's hit, 그대만 있다면. And while keeping the song's original melody and emotional core, Lerner kind of reimagined it with a contemporary pop ballad sound for a global audience. And interesting fact, Julian Lerner is actually best known as an actor, appearing in projects such as Yesterday and Zombies 4, making this remake kind of a notable crossover between his acting and also his music careers. 그래서 이 줄리안 러너는 연기자인데 요즘에는 사실 그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연기했다가 노래하고 싶으면은 또 능력이 되면 노래도 하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 기묘한 이야기에 나오는 그 조도 사실 그 DJ O Joe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그분도 사실은 연기하는 사람인데 히트곡도 많이 내고 요즘엔 세상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로지 연기만 바라보고 연기만 할 거야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멀티테이너가 요즘엔 대세인 것 같습니다. But anyway. I went a little off topic, but that was the song that I wanted to introduce you guys today. Julian Lerner If. 이것은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을 샘플링한 곡입니다. Alright, 평양냉면님께서 Summoning 그대만 있다면은 일기예보 원곡이 너무 좋아요. So obviously 평양냉면, it seems like they are the fan of the original song. 그리고 김서연 모닝그룹께서 어제 처음 라디오 듣고 재미있어서 유튜브로 찾아서 구독 알림까지 눌렀네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김서연 모닝그룹.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니까 더 재밌죠? 앞으로 자주 찾아주세요. 그리고 닉네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저 김서현, 김서연 뭐 이렇게 불러주세요. 써니라고 불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닉네임 신청하시면 잘 기억해뒀다가 불러드릴게요. Welcome to the program, our new morning groover. 좋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들. Shall we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song? 여러분들 원곡 한번 들어보시죠.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

깔끔하게 시작하는 코인 노래방 도착하셨습니다. Welcome. Please be seated. Oh, actually, in fact, don't be seated. Stand up and keep on dancing because it's time to party, party on this lovely, lovely morning.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계십니다. Do you guys ever remember the first time that we met together here on Morning Group? Like, how did you encounter Morning Group? How did you find out about us? 여러분들 저와의 그런 첫 만남, 계획되지 않은 그 첫 만남 기억하시나요? 어땠어요? 채널 돌리다가 어? 뭐지? 만남은 개만 어려워. 어렵지만 우리는 습관이 형성되고 이렇게 모닝그룹 커뮤니티가 되고 이제는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Now we're so close together. We're like the closest neighbors that we are always together. The first time is always difficult, but the second time, the third time, so much easier. And that's just how life is right now. 여러분들, right now, we are going to provide you a fun TMI quiz question.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께 TMI 퀴즈 나가도록 할 거예요. Of course, the TMI is going to be about me, Summer. 저에 대한 TMI입니다. 좋아요.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얼른 대답해 주세요. Be quick, move your fingers. If you're driving, don't move your fingers and look front, okay? 자, 질문 나갑니다. 제가 어저께 이것을 삼켜가지고 밤에 계속 기침을 했는데요. 과연 저는 무엇을 삼켰을까요? 참고로 음식이 아닙니다. So yesterday I swallowed this and kept on coughing all the night. What on earth do you think I swallowed? 제가 뭘 삼켰을까요? And for your information, it is not food. 자, 제가 어젯밤에 무엇을 삼키고 고생을 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Point and Radio. 정말 TMI죠?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어제 딱 생각했어요. 오케이, 이거 내일 TMI다. 오케이, 투어스 OPPA들 가셨고요. Now we have the cutest ever girl group, Eileen Magnetic 듣고 계십니다. 신곡이 많은데 전 인원애가 유독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We're going to listen to a Magnetic. Uh-oh. 아, 9743 Morning Group said. 아, 대박. Nirvana에 미쳐있던 중딩 시절 소원. 노래 굿굿 DJ님 기운이 활기차셔서 하루 시작도 기운내서 해보겠습니다. 오! 활기찬 저와 Nirvana의 combination.

day. Like, it's your last day, everyone. Enjoy it to the max. Okay, looks like somebody didn't get the question. For example, 9743 Monitor asked, 네? 운전하느라고 문제를 못 들음. Okay, okay. One more time, one more time. Encore, encore. 자, 다시 TMI 퀴즈 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것을 삼켜서 밤에 계속 기침을 했어요. 과연 저는 무엇을 삼켰을까요? 음식을 삼킨 게 아닙니다. Yesterday, I swallowed this and kept coughing all through the night. What did I swallow? It's not food. 다시 것처럼 안아줘 그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우와, 제니 언니가 목청이 너무 좋네. 마지막 사랑이며처럼 마지막처럼 맘맘 마지막처럼 리사 마지막 밤인 것처럼 자, 76297 괄씨? 아니요, 땡. 오, 무서운데 제가 어제 자두 먹었거든요. 근데 자두씨가 진짜 이따만 하잖아요. So no, that's not the answer. Try again, try again. 아, 약간 힌트를 드려야 되나? Okay, after reading this one more message, I'm going to provide you guys a hint.

Okay. 9743 Morning River said, 삼키다, 먼지? Did you swallow some dust? 먼지는 뭐 맨날 삼키지 않나요? 공기가 안 들어 있으면 맨날 삼키고 있죠. 코로 삼키고, 입으로 삼키고. Yeah, I think I would swallow this every single day when I'm in a place where it's kind of dusty. 자, okay,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 Looks like you guys need one. 웃겨가지고 문자 오는 게. 어쨌든, 힌트는 it has to do with a product. 어떤 제품이에요, 제품. 아셨죠? 제품을 제가 의도치 않게 삼켜버렸어요. So, by accident, I ended up swallowing it just a little bit. Not even too much, just a little bit. And then I ended up coughing. Oh my god. Jenny, come on! This is Tame Impala featuring Jenny. Dracula. 여러분들 혈액형이 뭐예요? I am your Dracula, the worst nightmare Dracula. 여러분들 혈액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이 Dracula 언니가 잡아먹을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This has been one of my favorite jams to listen to these days. Alright. 대리님께서 썸머가 삼킨 것 정답. 커피! 커피 삼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커피 그리고 잘 나지도 않아요. I rarely have my nosebleed, so no, that's not the answer. 우리 이영주님께서는요, 소화제라고 해주셨어요. 아우, 땡입니다. 어떡해요, 여러분들. 맨날 어렵죠? It's so difficult every single week, and I don't know what to do. 생일키로님께서는요, 포기하셨어요. Looks like you gave up. You'd be just like, enjoy the music anyway. 그냥 음악 즐겨. 이 시간쯤 되면 자괴감 들어. 화를 삼키셨나요? Did you swallow your anger? 아니요, 어제 화 안 났어요. 어제 정 안 하게 한 사람 없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땡땡땡. 오케이, 또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것 중에 사용하는 제품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This is a product that we use every single day. And it's quite spicy. A little spicy. 약간 매우 맵다 그래야 되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인데 정말 매일 하루에 많게는 세 번. So you would use this product 3 times a day or 2 times a day. 아, 정답들이 이제 오고 있는데 우리 7629 모닝그룹어 비닐조각이라고 해주셨는데 땡입니다. 첫 문자인데 읽어주셨다고 좋아하셨는데 땡이요.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에는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까? Okay, finally, morning viewers. Oh my gosh, we have an answer. 정답 들어왔습니다. 9743 모닝그룹어 1398 모닝그룹어께서 치약이라고 해주셨는데 치약감입니다. 저 치약 삼켰어요, 모닝그룹어들. 진짜 TMI에서 이런 TMI가 어딨어요. 9743 모닝그룹어께서 차에서 내려야 하는데 정답이 궁금해서 못 내리는 치약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Now you can get off your car now. Yeah. Now your curiosity is solved. So you can get off your car and move on and, you know, continue with your day. 여러분들을 이렇게 차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매력이 있구나. 558 모닝그룹어도 굿모닝, 오늘은 얌전히 하려고 했는데 치약 삼키셨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Yes, finally you have realized that I have swallowed my toothpaste while I was brushing my teeth yesterday. 여러분들, 민준 미나맘도 치약이라고 했었는데 So this is what happened. I was brushing my teeth and I actually stayed at my parents' place yesterday. So I was talking to my dad while brushing my teeth. You know, I'm such a talkative person that I would just come outside the restroom while brushing my teeth to talk to someone. 제가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이를 닦으면서도 밖에 나와가지고 떠들면서 닦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딕션도 잘 들리지도 않고 이러는데 아빠랑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 이 소리가 난 거예요. 제가 삼킨 거죠. 그래서 I ran to the restroom and I spit it out but it just won't come off. 그래서 계속 막 기침을 하면서 나중에 막 다 헹구고 해도 기침이 한 시간 동안 계속 나더라고요. So I was talking to my dad. Oh my gosh, I keep on coughing. I just swallowed some toothpaste. And he was like, 하하하. 아빠가 쌤촉이다 막 이랬거든요. So that's what happened yesterday, 여러분들. 저의 조금 TMI였어요. 근데 치약을 삼킨 순간 꽤나 행복했습니다. 아, 내일 TMI 뭐 하지 하다가 이거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피소드 메이커라고 할 수 있죠? 넌 저도 예뻐해주세요. We are listening to Day 6 예뻤어 듣고 있습니다. 네가 이를 닦는 그 모습조차도

0: 중에서도 굉장히 피치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So I think they sing at the highest pitch, even though they are a boy band. 오, 어쩜. 특히 이 원필 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영케이 씨 파트 부르다가 갑자기 이제 원필 씨 나오면은, 하! 이러면서 꾀꼬리 소리가 나오는데. Morning Groovers, I really hope you guys to be extra careful when it comes to brushing your teeth. Don't try to have any conversation when you're brushing your teeth, even if you want to. 이를 닦을 때는 이래서 이만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For 3 minutes, you have to sit still or stand still in front of the mirror and just like wipe your and brush out your teeth. That's so boring. And I just had too much to talk to, so that's what I did. I ended up having an accident.
1: 여러분들 이런 사고 당하지 않으려면 이 닦을 때는 3분 법칙을 지키시고 떠들지 않는다, 핸드폰 하지 않는다 그렇게 명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너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도대체 누가 이 닦으면서 얘기하니? 라고 하실 수 있지만 just in case, because I'm always worried about you. 좋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저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for more of Morning Groove. 제 침을 좀 더 삼키기 전에 여러분들께 잠깐 인사드릴게요. I'll be back for news headlines and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Let's take a listen to this song. 나머지 노래 제가 들려드릴 시간 드릴게요. Day 6.

everyone.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Here we'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you guy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저 썸머 PD가 추억에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Some people criticize that I have the taste of Aze, but who cares, right? This is Time Capsule Chronicles. And here we'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바로 공개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How I used to study back in the days. 오늘은 라떼 공부법이 주제입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학창시절 공부 좀 하셨나요? From now on, please tell me about how you used to study without all the electric devices that are available now. 또 라떼는 아날로그 공부법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We have laptops with all the electric devices these days. 요즘에는 노트북, 전자기기들 사용이 워낙 또 보편화되었다 보니 학교에 책도 잘 안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But back in the days, I used to carry a huge, huge backpack filled with books, my lunchbox and everything. 라떼는 좀 다르죠. 내가 공부했을 때 사용했던 학용품, 뭐 아날로그 스타일의 공부 방법, 우리는 또 깜지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썼었는데 뭐 그런 사연 다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Think about how we used to look up words back in the days. We used those thick and giant, massive dictionaries, remember? And then there came the electronic dictionaries too. 종이사전, 전자사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부터 라떼 공부법, 라떼 공부 관련된 사연을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공부 얘기를 하는데 또 정말 수능 금지곡이 나오네요. How ironic is this? 샤이니의 링링동.

So once again, today's topic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How I Used to Study in My Generation. 오늘은 라떼 공부법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For that, JKY Morning Griever texted, 교과서를 열심히 외우고 나면 화이트로 교과서 본문을 쫙 가리고 제가 볼펜으로 채워서 썼어요. 크크크. So after memorizing what was written in the textbook, I would erase the whole text and write it down by myself with a pen. 이거 진짜 신박한 공부 방법인데요. 이런 공부법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면 진짜 달달달 외우신 거네요. 그쵸? 그리고 텍스트를 내가 스스로 외운 걸 바탕으로 해서 채워넣기. 와, 엄청 꼼꼼하게 잘 외우셨나 보다. Looks like you had a really good memory back then. 우리 영 H 반장님께서 라떼는 영교시와 야자라는 게 있었죠. 학교에 거의 15시간 머물며 공부를 했었다는. I don't know how we used to do this back in the days. We can't even work like this these days anymore, don't we? 지금은 근무시간 15시간 이러면 진짜 난리 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아, 참고로 저는 야자를 가본 게 정말 손에 꼽습니다. 태어나서 한 3번 정도 야자를 했나? 근데 오해는 마세요. 저는 개인 독서실을 다녔었거든요. So I used to study at a private library that was near my place.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진보관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남자친구랑 영화 보러 가고 놀러 가고 이랬던 것 같은데 듣고 계신 학생 여러분, 학생의 본분은 이제 연애가 아니라 공부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공부 안 하고 연애하면 저 썸머처럼 됩니다. 7214 Morning Griever said, 와, 라떼는 영어 공부할 때 두꺼운 사전으로 영어 단어 찾아봤었는데 영어 단어 알아보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죠. See, remember those thick and giant dictionary that we had to flip through the pages when it comes to looking up for a word for English? 진짜 전자사전보다도 훨씬 전에 이제 엄청 두꺼운 영한, 한영 사전을 저희는 항상 의지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거 찾는 것도 얼마나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합니까? 요즘에는 그냥 검색 몇 번만 하면 바로 나오는데 아 진짜 그 사전을 만든 사람도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8712 said 단어를 녹음한 테이프요. 귀에게도 선물 받았네요. 깊하고 들으면서 단어 50개씩 외웠었어요. So you would record the vocabularies to memorize them. 맞아요. 이 녹음 공부 방법도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찍찍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영어 듣기 파일 들을 때 워크맨 같은 건데 그거를 다시 되감기 하면서 다시 듣고 이런 걸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Well, we're going to continue talking more about how you used to study back in your generation.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라떼 공부법에 대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Here is another song that is banned for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his is Tiara, Rolly Polly.

Let's continue talking about how you used to study back in time. 브래들리 모닝그룹업계에서 라떼는 깜지 숙제도 하고 진짜 조용한 독서실에서 공부했었죠. 요즘은 스터디 카페네요. Nice day라고 해주셨습니다. 깜지 저도 기억나요. 깜지를 진짜 쓰다 보면 나중에 그 연필 때문에 손이 되게 까매졌었잖아요. 그쵸? I do remember that. You know, you had to fill out the whole entire page, writing down the things that you had to memorize with a pencil. 매일 모닝그룹업계에서 공부는 역시 깜지죠. 볼펜 두 개 붙여서 글씨 빼곡히 채워서 하얀 종이를 까맣게 만들어버리는. 근데 왜 종이는 까매지는데 제 머릿속은 더 하얘지는 걸까요? 이게 적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는 것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머릿속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떠들면서 적으라고 엄청 시켰던 것 같아요. 그죠? 아, 깜지 진짜 추억이네요. 저 대학교 때까지도 깜지 숙제 받았었어요. 중국어 수업을 듣는데 무조건 깜지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중국어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깜지만 만든 그런 기억이. 근데 깜지를 만약에 만들고 나면 되게 뿌듯하지 않나요? 우리 로드레이지 모닝그룹업께서 영어 숙제 중에서 빽빽이 숙제가 있었어요. 연습장에 영어 단어 쓰면서 암기 흔적을 제출하라는 건데 제일 싫어했던 숙제였어요. 저는 단어 스펠링을 쓰지 않고 외우는 스타일이라서. So we had a lot of assignments like that. We had to fill in the blank page with the things that we had to memorize.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외운 거면 된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걸 채우는데 의의를 두는 것보단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The result is what matters, right? 아, 어떻게 이런 걸 일일이 확인을 했을까요? 예전에는. 그쵸? 사람마다 이게 기억을 하는 능력도 다 다른 건데. 이상훈 모닝그룹업께서 라떼 예전이나 지금이나 학습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학습지 진짜 많이 했죠? 굿땡 학습지라고. 예전에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숨겨두고 잃어버렸다고 거짓말 많이 했었는데 그 피아노 의자에다가 많이 넣어놨었거든요. 학교에서 안 가져오고. 참 뻔한 거짓말인데 선생님이 속아준 척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I used to always lie about it and I used to be like, oh, I left the assignments at school.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었는데 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아빠도 요즘에 되게 학습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빠 화이팅! 1388 Morning Groover said, 서머 PD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제 학창 시절에 제일 핫한 아이템은 MC 스퀘어였어요. 가격대가 있어서 부모님께 큰 마음 먹고 사주셨던 기억이 있네요. MC 스퀘어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적이 꽤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가끔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었던 학생 시절이 그립기도 하네요. 어른으로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I know sometimes you do miss those days back in school where you only had to study without worrying about anything else. MC 스퀘어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이게 뭔가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장치 아닌가요? 진짜 집중력이 향상이 되던가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꽤나 많이들 사용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Well,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these messages. I'm going to announce the winner in a minute, but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옛날에 또 UCC가 유행했을 때 나왔던 노래죠. Here is Wonder Girls, Tell Me.